0: Liz, kirang ge kokpi.
1: Ya chu.
0: Tanda chiri ni yi, nim ka ta sim zhe yin ge ri.
1: Ya chu.
0: Kirang har si yo. Chup di di yin.
1: Mo xing yi be.
0: Mo xing me. 네가 상마 걔랑 별로 없더라 그래. 참 진이 돼야 되시도. 복스네 동네 깁샤리 가게 질슴데 정말이. 이네 미 겜베 콘소 뉴쇼데 마 깁샤라 수거리.
1: 오늘 제너 밤은 장미 보고 기분 여러 진성 보아리. 이네 밤에 보고 누슈리 있어야 하리노.
0: 내 뒤에 띵섭 자샤. 이네 년 삼바 교수 미기에 묻은 주 랑시 사다 주기. 니암라를 차차는 호랑게 그뒤 이네 년체도 인순그리. 동요도 수수 미기를 포키기 제하시더리. 미기에 묻은 주 그뒤 이네 수소 삼담배무도 보고 삼당 말이. 기다가 쟤는
1: 계시리 김사장마 야우신해 주고기 喂 감사 수인
2: 喂,康萨,希望把来云拿。我阿米应该已经听了伊。希望阿姆拉了可把可做点的很重没多。昨天希望你家老郑哥学过三千。

0: 아무로
1: 야, 너부
2: 노연배
1: 근데 정서
2: 야, 보
1: 야, 대쇼씨 너부, 수치 세이 세배 야, 대쇼, 수치 세이 세이
2: 보
0: 링 안주 자고게 접촉스며 잼주유 나 자고지 신유에 잠을지 자고 덥송 아 잠을 자고 야라부리 신유가 나 좀 무슨 달러 거지 뭐랑 광주 치야 가부도 유네 나 가부매 나 동주 친구들 차 가부유
2: 신유에 랑 자고지 봐
0: 응
2: 자자 농식이 없다
0: 응 봐라 그런 게 아주 보선자 범어로마 되는지 과부채스 샤워를 쏜 것도
2: 와 도스 샤워를 부 진짜 재미는 포격할 수 있지

0: 아밀라, 나 부지간 중에 도움인도.
1: 아메샤르, 너구리구, 김마리 슬럽인부.
0: 이네, 네, 오네 탄주.
1: 단대장게 아메시바리 이치고 오마르바.
2: 시에 쇼가데리. 야, 빨라 오치유다. 포주가 난 롭중에 아우지 앙탕블린 인다르시 앙탕블린이라 어야 칼리뉴시 홍어
1: 신유에 포주가 내 주디 빨아라 마슈라
2: 야 남아 신유에 쇼세세야 마르베
1: 남사선예지
2: 되다. 저서 고발리도 너도 가라마 셉세. 수구리 말베. 신예. 가라마사야 가림바. 신예, 대수 쇼시. 야, 대수시. 대수다. 발라다스시. 계산 선 경미도 과대 미도에 빨아주다.
0: 나 것도 너기
1: 지금에 장고 너기 쓰기 미도가 장고 쉬지.
2: 다그리 부친지들이 혼아의 가리나. 몽시 온가 허리. 나마 시왕게 배자지 배치라 나서라 리메죠.
1: 인생마시 니세스주어다.
2: 对다, 말하시다. 화대입니다. 신유, 상포주칸 주님마티상 빨라다 암나치디 라유시신 너스터부요리 시베.
1: 닝도, 不过你谢谢老张们记载 포주칸 주님마티 군대시 야, 신유, 아메장 구양양치 잼사치와
2: 가대 W 신유 축하로다 보조관은 준비해 봐라
0: 권지 권지
2: 계속 마시시
0: 권지 안녕도 잼스도 지금만도
3: 드리치주 양발랑은 이게랑 수가 연구아 용두게
0: 어
3: 민구 클래스에 차서 너 매집 같이 싸우래
0: 어 니 싸우래
3: 어 니르다 니르치라 길랄 청구치 아 오라 감사 시시
0: 오라 감사
2: 상대 보고 로스 컨지스 개부유 니에 고부 체제 심지 시에입니다 딜레 더디 보고 신다는 니구 체제 냠도 그냥 보면 냠수 시에 니제 삼두 그에
3: 对的, 希望 然后是要救啊, 阿达乌拉给谢我也 我,
0: 老跳啊,
3: 救啊,
2: 不过也就这么住戏, 说说那边来个地, 说说还过不过的, 说说那边吧, 给这两个老师给我们都, 念几句,
3: 两个老师给我们都, 呀, 希望 巴拉姆拉给, 然后是要用过啊, 然后给谢要有速度, 是的,
0: 有啊,
2: 我不懂我想俺们老兄学生写球你是什么听这啥呢上街闹死的没多听这可真写不了啊上来爬罗街我有那组跟这一面长啊这个家伙在吃没让个谁不行的你也对人能够能行给给我们过没事大概得前面去给他我有那组的让不管你也不能没去呢他都给这种预备啊就这些给这种的给零要嘛的他都光他是要嘛的吧听我有那组的 이라시오. 김다랑 소라딘데. 니 통용매. 랑가도 불기 승치기어로와. 지마랑포 침샤. 주주침마 쳐디. 랑목시오리. 디디 소치게 야치니 르마레.
4: 그러가 주야.
3: 시비.
4: 그러니시. 냐시다 부어 원시하시다. 내라포마 샤다주.
3: 케요마시 라홀로다.
4: 그렇게 와 버렸어.
3: 랑방다 유베. 니에 피 랑포 비가 담지 스방다 유베. 나 방다 유에 랑년도 도게. 랑오이네 주신도 도니 랑시오.
2: 랑방다 하지. 겁리 잡지 유베. 진이 시리 섬도 왜?
1: 님도 가시유 아. 은이 로트 장사 체교. 은이 로트 체.
2: 장치도 마찬. 네 주도 체조. 난 님도 반년서 쉬고.
1: 님도 반년서 못
2: 쉬고. 네서 쉬고 있지. 파주.
1: 님서 못 쉬다 체. 신유 수수 덥지 마도. 신원가 비가 다민도.
2: 그렇지 봐. 이아 글씨기 장군이 시기도 왜 글씨 봐.
1: 응디 응아 니 시험 때 손에 이 신유 소스 덥시아
3: 띵 원유네 쓰지
1: 오호씨
2: 지금
1: 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
4: yine tiyan bi yin.
0: Mi yine tiyan bi yin.
4: Azi yi. Namcha ma shita. Di hang sa ya kharo re. Duda, mi yi ki chagda chep chayag lumlu di yaw kyo nimdu. Kyozi rang yi ne dira chigri shiba.
0: Tiyan tiyan bri. Nye ngamchi mido tiyan giri. En ngui.
4: Kari ngui.
0: Lom yin su yu, lom yin su lin me be.
4: Ale, lin bi yin, lin bi yin. Nye unha na chwe sa.
0: Kyo ngil le. Rang ngui ne tiyan kyo ngil le.
5: Zo, zo shu, zo an tak tari.
1: Xin yue ba la, zi bu tindra sotu we.
5: Sogi, hu jia wei si nye de jik doida. Su so tenpe me ne tondo mili gyari ye guachin. Nye chen xin yue ba la ge shira xu mu su tondo shuk chas shu gu gi.
1: Do sotu ne xin yue ba la ge, ne zung om xin mi du. Xin yue am la ge tindra lo yo ma shi.
5: Ma rang ge lem nu ma ri.
1: Kan tan ti rin, xin yue am la xam zhe shira xu su. Rang ge xin ma ri, tan ra shu ge, diya ma tan nye ge, be di, kan diya du ga.
5: Rang ge pe mi che me be.
1: Min zu sa zan par gu tun da la nga har rin su do xiao xie. Zi, guo zi zuo xia, dong si lu xida.
0: Fan fan am la. Si yi am la du gu.
1: Zi, xin wang am la.
0: Nga tun da ji, kira ni da gis chi guo sam chu. Nga kim da u lian na xiu nye yi.
1: Zin wa sa, nga guo zi sa ya mang cha xia.
0: Nye dian nara sa ya nyung cha me zhuo sam gi.
2: xin yue su sabe ni su di rang gai nga si ne xin yue hor ba nga ma xie karin ba nga lup jun tima ni xie tanda ba tu xiam zhi ting zhe xiu nyung me
1: jia wei nye nye gu ge xie xie rang xie guo sam qiu yi ne rang kong zhi si zhi sam qiu an de rang gai 신유가 가서 내 경수 씨 앞에 쓰고 싶어?
2: 나 단 대화 공석이. 나 정신 씨는 우리 제 자서 이유. 신유가 정신 씨는 시에베. 로스 좀 다 걸어 봐. 이네 냠도 저 씨에 와 그리는. 아. 니들 치러 오잖아. 잠이 주다 잠시 쉬고 그러 봐.
1: 님도 나를 넣으셔. 나래 너봐 고기 이네 이네 나의 기쁨이도 그도 이네 전다 상무 야우 조비 섬도 랑게 야우 재미도 쓰그지 나의 랑도 출리용 재미도
2: 내 동주 리우자스 제망 안숨 민동 흔들 수 있겠네 봐 신의 보조관아 我 怎么 말해 랑가래 가보다 누구도 공유 방에 하고 그 이네 랑게 뽑으지래 롭스 좀 두고 말해 아
3: 地震呢？我组织，地震呢？我组织，我用给你做，让个渠道去忙活。所以，彭丽渠道接通没吧？罗布斯蒂呢？让走吧？今天天气冷嘛，这边。宁都，我这拿下。宁都，我这拿怕苦个用途个。我与你不打开门，渠道嘛是冷气，免烧天脚，渠道嘛才能用下面，免烧天脚去。新月达，我与你搞里面渠道接通吧？你拿开脚，我那一起都要我接通吧？
2: 那节目我打，那节目，你记了，要吃不消息，要吃么我打。你都年少，这几个节目，他们来多少节目？你那些的，你说的叫节目呢？你那些的，你说的叫节目呢？你说的叫你都。俺刘达。
3: Ha ha ha ha ha ha ha ha ha ha ha ha ha ha ha ha ha ha ha ha ha ha ha ha ha ha ha ha ha ha ha ha ha ha ha ha ha ha ha ha ha ha ha ha ha ha ha ha ha ha ha ha ha ha ha ha ha ha ha ha ha ha ha ha ha ha ha ha ha ha ha ha ha ha ha ha ha ha ha ha ha ha ha ha ha ha ha ha ha ha ha ha ha ha ha ha ha ha ha ha ha ha ha ha ha ha ha ha ha ha ha ha ha ha ha ha ha ha ha ha ha ha ha ha ha ha ha ha ha ha ha ha ha ha ha ha ha ha ha ha ha ha ha ha ha ha ha ha ha ha ha ha ha ha ha ha ha ha ha ha ha ha ha ha ha ha ha ha ha ha ha ha ha ha ha ha ha ha ha ha ha ha ha ha ha ha ha ha ha

0: 신이암라 니께 가서 다니 고민 두게 계제시 대야유 사와디 나라 니에 되지 템 숨시 제비 되지 사람 장게 소유 마르베 니에 저 등제 하비나 근제 쳐제 디제 근제 제비 天文 내주 탁수시도 내주 등제 큰 체뇨메
1: 신이암라
0: 잠이암라 베베암라 계제시 대야유 니에 계제나 키란 치라 제비 키란 저 양이 그때 되주유 계진 가지고 내 야친 예민도
1: 계진 고베 오지 너는 광다 배 보고 거거 내가 저도 갈래가 니 쇼샤 카바다 로시다 라무주
0: 어 니 니에 랜 개빈다 랜 개빈 고민도 아 디 고토 민도 어 나 진앙 차와 야오메 자 계진 마리 계진 마리 따탄데 돈다 돈 투자 계진 세브 셴 타리 탄데 키란 주루미디 동수 사동아 키란 저 영이 그뒤 뒤주유 세브센 타지
1: 나 다오디나 저와 시라유 봉세나 레파무체 보고 몰라자 주셔유

0: 추실루가.
1: 먹어.
0: 신유암라. 니 고큐는 쳔마서. 랭게 갑르 나 유디. 갑리야 라다게가 요. 나 기지라 시야 유베.
1: 기시야메. 니 쳔은 보고서 보죠 그네 쳔바 다와 하실실레 메자. 콘즈 파기. 자 쳐러 진지 쳔을 쓰기.
0: 俺是他们没干不算账，你让你写下去，没人多求嘛谁？让你这个来看门的喂。可是你让了古别城东的干别，让落地不明多呢？听这钱我也看你要嘛谁？
1: 卡里古吧，让给卡里斯玉面，你给我催门多。
0: 让林彩云一那扎，林云云一那扎。年我那些人藏不起不着，看到新月阿姆拉是不？新月莫来连卡了几年姨妹，你透过去的亲妹，俺阿爹婆谈得拉满去把爹爷。
1: 阿爹，六大姐阿用比斯勒比不？
0: 上托当卡了一年扎，从我卡了几个月呢，你那我等嘛是？不过阿姆是你的家里卡不是？你大日新当把棍，说说什么水气？连个展满之前点我热，等到叔叔家里听这水就开始我热。其实我让伊呢，年轻做的个游戏啊，六六姐穿简单吧。让年大，不过都是六六姐，今朝看不起民族个，让伊没见民族个。你让你出去溜个，亲姑。

0: 联盟出动的，小子搞车的。
1: 弟弟，你们在哪个部署？我有准备工作干部的哩。别别别说，其他个没几个手机，所以看都难说哩。吃不起，电费比呢？啥差的？金山全体用不是，马赛不过是免税处工作堂部的监督部员呢，年把头熟悉堂部学了的。现在俺做一招，我就刚进部里注意看看，既然菩萨我就要不先说。今年年审定呢，赶紧搬进去，亏白年里边看住在我边上，亏白连接了亏队兄弟，好像拿兄弟。好像拿，好像拿。
2: 지금 하루든 거 알아봐. 네. 니가 알았다 하셔야지.
1: 그럼 주디 나 하루 와.
2: 나다 침부르다.
1: 아, 지 흉말다. 디랑 누구로 파지시.
2: 지 니가 나를 샤비는 쇼스 캠도. 니가 랑가 냐는 삼수열 샤. 야 팔린.
1: 용아. 쟤니의 거송 지도 슈지. 디리 랑부모 남아디 왔으니나.
0: 대비야 쟤는 저 범은
1: 뭐야?
0: 심어도 남아져 와 키바.
1: 부울은 아수 행제로 쇼스 지도 셰유. 행제 부울은 공개수 와 대시. 페다 페다. 터진다 터진다. 터진다. 불에 페다. 터진다 터진다. 야, 이신이야. 터진다 터진다. 불에 페다. 불에 페다. 불에 아슈가 페시.
3: 시비, 자녀아, 단지 삼다사.
1: 나 주주지 가라. 저 집에 강세벌 김녀 망스 두그리. 고소 소중 야고 쇼미나. 나라서 답에 강세벌 유가 주보다 지구지 봐.
2: 내가 라즈 혹섬르 봐.
3: 다리.
2: 들은 시내라. 혹섬 은규 주무래. 너무 좀.
0: 따라한 카야스 신이자. 지만에 다바 영야 여리.
1: 严肃了，其他县里面的记者吧。下面呢，俺去主席看国军很多兄弟们了，光加速的。顶两个杨生啊，在学校后面都是的。
2: 他妈国军几多年？你阿去查过去啊？也当过是老兵不？
0: 俺们老不看人吧？
1: 你弟弟学徒了呗？
2: 黄土啥不的？
0: 你让我们临时一个是呗啊？
1: 姐呢？我是对是吧？
2: 马西姐，杨家国军去。
0: 新着送的两忙主席。
2: 你好，兄弟。
0: 喂。我呢？要不是多啊？
1: 苏西。我那些呢，关东县的做人民多，开些学的，培训民的过来，让俺先听这边。
0: 让俺听你吧，你上到两年退休，让你们都两个退休年呗。
1: 你也听这了没得？
0: 你也让你写，你也上到培训民的嘛的，天气热不热不热？
1: 对的，其他你们那十三一天学多，不该让他让的死的。
0: 谢某哥，
1: 你姓余，不过那位呢，东安区学的，阿么人，一年让给。别的不过过花钱嘛，对不起。西米让给三十万，前三个月拨了让给土大三十万小人。
0: 西米跟俺也不是几个多的。
1: 几个多？我那几个多，他给写不着。
0: 点点几个要的，先上给俺听这些
4: 是的，不过对你留在他那留下是哪留意？看见钱不给嘛是吧？
1: 用啊用啊。
4: 用啊是的。
1: 我那他老听那话用的。
0: 对的，工资给不到，还不是没得给。
4: 喂，让你家金大连做那学长，吃完吃了多哎。西边年的到底偷不动过黑油渣，
0: 西边跟俺我那给不谁给不着，到底偷不天么开些来动过黑油嘛是？我那忙是跌不多啊。
4: 给不给我就是啥，表面些不是，苏苏阿姐给不谁给不着，那高大学主席。表空上下着油嘛是呗？让给婆了，规矩很这些年吧，说不准自己还做了通过些年吧。都是些些牛马事，
0: 希望谈的都是差的钱账。你休息了，真你丢命多。明应该拉不着手了，等着了，大当丢命多。
4: 让给红嫂了婆，说不准是咱等自己买不着应该嘛是吧？你呀，让陈贵钱有的，今晚让爹爹给不提个事。萱萱不就看那腿白结了，说不准是咱大妹，他们爹到我姐姐这了。俺祖面刚听不起着我开胸啊，听不起你过对下，疼都听不起你，谁都抛下。也听不见你崩白碎皮下，他们的呢？俺俩应该拿出水下，
0: 差不起不听这。
4: 一个球，也没能让人吹得起。
5: 行啊，刘秀，呀。呀，没休息。呀，王阿秀，你们都休息。我呀，呀，呀，王阿秀的，来。

0: 어야, 생계. 링고 딱진 한국디에 로 주제 권도와. 대신다. 다른 한국디 나랑도 사버도와 대. 대 티대 직신다. 이네 대. 이 나로 대 직신다 대. 별 신념도 와 대. 대신다 대. 이네 야 소도 대 직신다.
1: 我对他做的很多的，是啥？
2: 大爷，这个干啥？
3: 这得来多少多少个？
2: 这个第四季吧，开要买嘞，让婆婆老亲亲的买嘞。喊你放的牌就是单吧？爹那个就是做呢，人穷的面子嘞，车上站了点亲民的啦。
4: 站哪不也不去吃鱼。
2: 叔叔在蒙牛的店前喊你放牌就单的这个人，都写干么就站起。婆婆单，叔叔这蒙古人呢，就是提来银子去婆婆单，俺那修鞋单呢，所以也不去领给。
3: 这样我是想想，东西也做够下了。
2: 你让了牌局当呀的，喊你放给屯山啥不的人的，去落了呀，你们我了呀，忙忙兮兮的单，南部了呀，南部帮不也不去要的。
3: 喊你放的，我那要多。
2: 喊你放更重点给，俺们那个班的工资也不去拿着呢。
5: 他是温州崇德强国长。韩立芳从康，
6: 公司康冷素，米粥三百五。韩立芳从康，
7: 连锅下篮皮，杰克布洛车卡住。韩立芳从康。
8: 红果啥不的？我呢，现在面这个白也不多啊，比韭菜也不少。杨哥，呀，煮粥的呢，要得不？连锅点汤出来红果的，花不钱不送账。刚把那几个汤，刚别说的证明哪做官，很巧的话。

0: 미 옷 겨우 두가 오늘 기부시도 오늘 기부시도가 이제 기불러
1: 燃天若前五十遍
0: 디카르사 시왕 겐장라 챙기사 니데다 치가치 용비 겐장라 롭젠 치알 겐겐멍에 니치다가 신고
1: 린삽시 탄도 롭젠 주사사 부제모고 화제 주마시 딜레도스드

0: 오늘 저녁 예미러 꼽게 된데 왠저 지금에.
1: 미요 튼튼되는 사부 요마시. 시마도 꽤신다 개민도.
0: 디게바 뉴그리라. 디가 예비나 람사니 쇼주리.
1: 다 전에 뉴. 수인의 흘러제 된도 요시.
0: 암 수인의 흘러제 년도 요시. 이내 감감을 친바. 양요주 롱북한 튼제 예스겹주 마시.
1: 마타리 대감 십주 생은 예수 개 초시 대장 섬수 마르베
0: 나 섬수 된 제주 유방 아래 지이샤 문에 제는 아이 항상주 예산바 예차구 되게 장게 군도 당시 삼주
1: 니제 제 초가 로시 투주다 조선당 사업시부 예 간다신 당 개인 키 혹시 예수 개세 사치 신주대 데모다 테브란디 주야니니 암소 솔루체 예수께 초시 띵 예수께 삼매인 바 심플로 보세 사치시 띵 회장께 삼시라 다샤
0: 야지 카페도 재미시 불러
1: 나래 세비
2: 암로 데이터도 띵도 와
0: 어제 看这么久老马枪 给张老了怕追去 自己给张老人样个差不多有着呗
1: 他可是 都是那人样差不多有着 这林九军做的冷处不明的 你能打不下去
0: 枪烟点不停这有着呗
2: 阿姆老 我爱爹爹姐 当你多个
1: 为云了有年长吗 老爹就过过去决定嘛是 可是律师应该给不用不起个音
0: 你也夸大脑一句嘛是吧
1: 听我为用个叱咤小李个给俺指着打怎着指着指着那个指着的是铁度不前头俺全部打对球嘛这边俺这样命一个连队前队民都是万样给张啦这一年年初几天了更多单元苍妹也搞不起来起给你让大家吃用啊干张了俺点么大准你对个
3: 用啊听俺指的
1: 第一是
0: 현재대 복선 럽자에 여르베
1: 디칭아 아무 소치지 세빈다
0: 아무 소 롱그 터프 딘제 여르베
1: 랑게 자꾸 제비 분이 단제 섬을 흘러 보야지 이내년 란시오 섬낭 먹이 비트소 분이 가 最大 내 차주 마시 먹이 비트소 대 냐제 대시
0: 디야니에 삼코 마죠
1: 카인스는 잔을 못 깁시라 마치산 싶시
0: 딩원의 팬도 여름에
1: 저듯이다
0: 파규
2: 엄마 얘들아 야를 겪고 입에
0: 나랑 님도 쉬도.
2: 레스. 헐. 헐. 노.
1: 엄마, 나이 대로 전선이 되게 죽으러 봐라.

0: 야.
1: 다시 했어. 니즈 가르또.
0: 니라 인구 클라진다 된거.
1: 응아 쯔베.
0: 아아.
1: 아 영화 영화.
0: 딩은 저 청간나 빈부시도.
1: 제. 디 저와 신부 여제. 야주 아.
0: 걔 엄마리. 아 사기하다.
1: 제샤 차세에 저도. 진부 신부라. 쭉쭉다나 디웨이 신부 여제.
0: 시.
1: 재난아 소리인다.
0: 디엉 승마사 아 그시 용주체 내가 시튼 용토무스
1: 개마지 개마지 장 조유 봐 니 하구유 니 님은 카시 지장 치미 리샹게 라 지로 조모 주체 돈도 장을 커돈 담으지 봐 계속 뒤고기 채뇨는 게 날렵죠 회장 라고 깨면 좀 아
0: 깨면 좀 깨면 좀 리샹게 아 라고 좀 말이 오늘 전에 리샹 시를 여기서 매들래 미란데 어디에
1: 랑게 돈도 그에 초하지지 랑다 보고 야치민도라 김장리 갱킹민도 돈도 랑래 양스크도다 코 다시 랑지 랑하고 구두에
0: 총별아 리샹게 나다 반반을 개치는 말이 나난담도
1: 랑양이 코할식도 小爷 나랑은 심재시다도
0: 랑아 심재시오 말이 너는 我现在 로망고 두고 유자 니 리샹을 경유 시리하고 요 말이라 알아둬야래 갑체 바이기베야를 갑유네 미란도 독해요 말이 장부세나 나 정기에 침부디나 시차 롱부당의 미나마 용토자 아래로이 침수 장매 범사디 파메닝 노비 인스고리 나 부지유 범래 교 개매다 예쁘칼 예쁘지유 제자 많이 난다 민두
2: 아지 나를 보고 부지이네 더더 범지 거리배 아 지그지 나니 깨자 보시도
0: 잠잠은 저 가시요
1: 나 볼 사가 주이
2: 人心大气也怪美 小姑娘懂了这地多啊?
0: 好的 提着把肉让我们去给
2: 人心大气也大了 人理财也搞不了了吧 你俩干的过比 超市的大 呀,俺建议超市的大
0: 啊,操

0: 다 가봐 마디다. 루지 좀 지게 렉치.
1: 맞으다. 또 생겨 장면을 주셔. 어. 디. 선제를 위해 레군디. 마코 쯔비게 용야르. 쇼하시라치기. 마다 동토제 계셔 있으기. 이는 이 켈림에 알레삼더기 슬비. 이네 혼조차기 문에 역시 자도 제단이 니엘 비게 다시가 좀 해줘 승비 가인스 비게 넘시 야우지 공하 켜 말이
0: 레그도 야우도라 라제 토부도 이네가 라니 로갈 때니 임베 장경은 니 님도 치우 쓰도
1: 니엘 삼바 니엘러 사치 제비너 아니 신왕 나제 또 차치면 역승비
0: 문에 제는 예풀어 님시시라 제비 니차 도즈 차치비 소라시도 중시에 더 친샤 이네 코리오 사업치지 고 사업치 주고 주는 디셰즈 팀 맞다
1: 그분이 그때 삼다니 단대 리군디니 마피 추가생비 진짜체 마피 위는 군성 문제를 그러고 진짜체 너는 주고 조선다 안 문시든 그러고 진짜 추가 매봐
0: 장로 지즈 갈래 당잡겨 룸주르 차게 누디 뭐가 수입에
1: 문이 강에 진짜 체 매봐
0: 마시 장래 답디 전에 채워 줘봐 어 워리 녀랑 진미딩 괜찮라게 안녕 통신 고시야.
1: 알레.
0: 나도 같이 위 유니치 말베. 시원 링인 통신 바르게 없이 안 되다. 되다.
1: 춥디디노.
0: 다가라베 춥을러. 던더 미르 좀 시에 가치기.
1: 어리. 최 부디 뭐라 정말베.
0: 멍구시 여리. 저번 멍구시라 였다. 콘츠님도 기타 쳐주기. 문에 제나 부근님도 잼자 치우네. 뒤긴다 정민도. 년이다 시원 냥대네. 기부든 저 용통요메. 최장탄的希望给您的日行为云州也是一 근데小姐, 哪个钱呢？你钱呢？不过是年底，叔叔给月不带你们多攒点给表姐。马三爷为云打个钱米，我呢为云个老师给不带，大米云个老师给不带证明的，为云个老师给不带的，老将个学了，再买一只也多。최장不过他六千，给他取主意。
1: 다랑게시네 보고잼지야라 못튼치기브리 시원나베지르 랑오네 균도시라 친샤 정외랑게 비인주디 그뒤이네 롭춘시야 우쪽이야게디리 탄드라게 우윤다야체도 폴로 좋고치기 이네 내던시도 보 우윤 수임에 다다 시야수 팀하다
0: 디에지 수임아 수디에 내던시지 나의 콘즈다 마참 다그랍춤브리 수임아 차시야네 로빈 톱시라도 와. 빨라. 다른 게 쇼레스 제거 기봐. 야민은 얘 나를 대제 렉치야지. 제가 친구.
1: 로빈 제야디. 내도 전부 지르셔.
0: 같이 해.
2: 시와.
0: 같이 해서. 아무래도 안 오이 뒤에서 괜찮아를 표현이 디제이션은 안 오이 연락자 좋아요지

0: 추가 암데 고미 돈 하츠치 칼레 고미 숨길 하츠리샤
1: 아 니도 튀겨 요새 지금 해봐 머신에 추가대 혼심 싫어하리 전부 적음해야다 권자에 지금 하리
0: 재능한 요인
1: 뉴에도 뉴 현지시 이네 니도 란뜻다 템나리 어 부글 없으게도 말하지 어 근데 사도 부글 어 람사 돌공교 말하지 티샤
0: 야면은 근데 그 돌공교 말하지 네 돌공교 네 포르 르즈 투고 뉴욕 러비 네 포미기르 냐마부 제중도 민도라 도아지지 마키부 제중도 민도
1: 전에 이진 요거래 닝도 니랑 알게 겹쳐지죠 뉴시
0: 간당아 다유쇼 양포 효과선자 주도 제목어 간당아 밤 큐는 김에
1: 닝도 슈게시
0: 대다 나지 담러지다 게난다 香港 유럽다 자변에 등교 그 당부제 香港에 등교
1: 닝도 야면은 니얼쌤 냄지
0: 야니
1: 게난 뉴시 야구요래 뉴시는 소대에 왔다
0: 게낭데 게리신다 민두가
1: 아지 주세지야로 게리신다면 개와 말이 중국 이거 유는 두고 하시

0: 분이했네.
1: 예스. 상가씨.
0: 小美 암라게. 小美게 집에 잠지디. 총기나 계제 진돌 쇼기. 나 렉지 지러시다 쓰기.
1: 조대야.
0: 같이 가.
1: 장가 로고 채소. 빵다니 희.
0: 나 미팅 제 집에. 나 잔데다. 보모디 오늘 야구 시키자. 삼루단단 표숨 접으시라도. 내 小美 암라를 쳐고 된게 야매니 디간데 불수 젠기 추르스 TV이나 지금디 켜도 줘 봐.
1: 좀 삼모라 그 집으래.
0: 지 뭐란 게 집지. 됐다. 야구 시키동아. 수시에 야구 시키자.
1: 나 지름네 진짜 치통도. 야구 시키자.
0: 지동아. 너 두 개 집 잡도 게.
1: 오늘 이 좀 가지시다. 나 야구 시키자.
0: 하선 진짜도 게.
1: 니랑 니 거기.
0: 와지 니랑 지셔야 이. 티린 신자 하게가 체주. 지야르 딩데네 카체지 수수 공사 조이. 나 피게 로바 용도 유베스기.
1: 육쇼. 육쇼. 니랑 셔이다. 딩데 미데스다. 지비스다 마치야. 콘스다 좋아체 처음요.
0: 니 럽차. 시원 럽촌을 마치 권을라. 나를 보기 치리 야우체디. 레카게 직면에서 럽이. 지르 봐.
1: 나 아마 나 선주씨 오늘 이 시원하게 나서 자기 중소는 아니 랑게 공수 야시태제 내가 조사 전승기 랑게 대단수다 전 다 대도는 야가 저야 말이야 딘데스 대비는 코칭게 터지 제발하지
0: 랑 삼바랑 아직 미만 쇼가 능신 처음에 합도 예그리 삼중에
1: 니라시오 니 아직 미만 쇼가 될 하위다
0: 이 랑게도 주장지
1: 落地不起啊，小妹阿姆啦，谈的所有事没敢言，落地不起，生意你也为云里开阳光啊。
0: 对的，阿姆的做呢，俺们这这是都。印度，
1: 让阿姆的做这话钱呢，我那参不起他们都。这里那个生意好些大，公司要我忙不多，是多啊。
0: 拍子呢，谢秋是。对的，你也等着军哥这三三不求。
1: 전대기 고요 제프라지.
0: 제스. 뜨다 주르디 야고 제도게.
2: 头顶这座叫卡这个，
0: 没心里的钢琴这，你敢咋念药这呗？先生哎，哦，呀，老不住个学习，多多领队马车啊。哦，多多，起码咱这个小，哦哦，俺有会员，你说，子怡，江思言，当然对的，过来卡这街道，啊子怡，看你做个对，做个对，咱们家有马这，对，起码马这，咱们家有马这，啊子怡做个对，快中哎，做个对，看你运气。
2: 你前面人家亲戚，你给咱们要钱哦。看来你做个对啊，看来你啊，做个对，做个对。我当都凡凡，你们都明白一个会员呢。凡凡萝卜都同样民族，他就是羡慕我，你凡凡才看清楚，展开和你种啊。老师看你啊，做个对，做个对。自己他们啥不知道去？你屋里谁家？你都在嘛？当当做个对的，他做个小的，他做个的，做个对的。凡凡。
0: 凡凡，江孙元哥，别个做不顺手，可把做不顺的。哦，多别讲了算。我们正阿皮给啥的给？凡凡阿姆拉，然点卡起伊。凡凡，阿妹拉姆啥吃个清？上起来咱们再使用多个酒席。
2: 哦，老师。
0: 장원이 카잼 세충아. 대래가 근데스 립지.
3: 반반 랍자 당우 유장. 나 대장 대래가 치유.
2: 퇴균 코츠 침바다 강아 카레 겹제 장르샤가 두고유 코중아 오싱 마리 시오암라 응아 대려가 치유유비디 코조마 쉐아
0: 장암자 된제 마시다 대응어 차야 가리여제
2: 년문의 시에는 외윤글로비유 토다 최샤 대비하니 신유 암라가 응아 로부체제 凡凡和陆云年老金的教师 西门东空撒学队 没准不过长木十九层的主要有的 一年凡凡做土壤有吗的
0: 新月阿姆拉个若不切不死的
2: 新月阿姆拉个若不切来切去 凡凡 不过现在能吸 得了专用过的 年土落地困界 卡斯卡的亲笔呢 不过冤起个的 부고 칸에 마셰네 니 신기 부고 냠마부 용구르 봐
0: 샤이 쌈루 망구 땅 마시
3: 반팡
0: 암 라
3: 반팡 암 라
2: 알레 니 람사상 치가 친구

0: 디나 로야 가리나
1: 어 냠라게 어 디나 로요리 락마 창송기 기니 되다 로큐베 미디 더스체 더스쇼리
0: 로큐베나 저 차자로야 러그리사
1: 예싱메 최드시다게 딜레 요쇼 로큐노 니가시라요 얻다 좀 제도 야민장가 저도 되다
0: 용아, 니가 최대시대요.
1: 쇠디나 기술도, 대기 눌러 키우고 잡아. 쇠디제 기술도. 시와장 갈증이, 또 니나 기우부 더니 대대자 갈증아.
0: 나진 대기.
1: 디스, 나 니랑 후기. 这是什么东西吗？可这些不是啊，我得一个小小。我哪知道你，我在那顶啊虚名。马上，快走着，你不是虚名，别只顾去看见，乱拿了菊花竹笔。这会儿是明明都，现在你拉不得虚名，你需要休息一下子，我咋弄不，我咋按摩？啊，再给你洗脚呀，乱狼像就开心啊，好东西。我来洗脚，你给咱公路买下啊，不过谈的群居送餐和你苦马日。 다리가 내 주디 납수 캡지 하고 숨에 지마는 좀 마실라 과중에 과중에 지마는 로나 그 주무주 규비 눌러 규비다 과중에 지마는 라 그래 야스야 이 지마는 로고 제 와이미도 저 민간 조시 다 뭐다 지 지마는 로고 제 와이미도스 디리 니에 까면은 지마시다 요마지 소쇼 차브리
2: 니에 싱그유 미不过到到些啥的，看来有些三千年了，没个大。然后许多些些还是个，
1: 他给人家看做一面，人家马通不是，先拿的许多，多多的，结果乱拿了，丢个主意。这大人家通送的，你人家就不是拿的，起码呢，不过亲戚给人家钱的用嘛，大先送的。

0: 신유암라 장가 초보고다 너무 말단 원인 속반은 구도와 요거 파수 시원이자 저 간지대네 약해진도가
1: 디디크 봐 이제 대부분님도 대입해 근데 샘에
2: 쇼시에 교지다 뭐다 뭐시 교스 영세로 영세로 씨 예 파가로
3: 매암라
2: 매스 이베
3: 아가 님지
2: 칸 님지에 너 전 영세 녀 아 드세 생이 수녀 그 샘 뭐다 클라 영세 생이 영세 고 정세 영세 지금 봐 교스 너 전소 교스 교시 지저래 봐 칸 님지 쇼 아
0: 어제 가르쳐도 넘라.
2: 제가 가르쳤어. 지원 함라. 야저 안고. 지만에 라니 군개빈다.
0: 군개에.
2: 가리 군개스제. 나주도도 총투네 제라성도 디제 손사. 니다시 뉴요마지. 터지랑게 라과 참아지 주사. 시내 옆지스야 기 초타코샤.
0: 지스 시원 함라 진다 싫어요. 우리 숲대든 친구다.
2: 시원 함라. 개야한다.
1: 지세요마지. 개지마지.
2: 정신지소 디링아즈 수교시 등기이 겔랑가탄도 교쇼제이 교쇼 라베보고디게 디가르 수수밍다 진저화유메 지슈아 호야 따디인다 호야
0: 서울이리 수교 담삼리 남자 정말이 보고초 럽쇼 야글레신도 따야지
2: 이다
1: 수교디 엔짐지지 자가다 체브제랑 넘루 비주당그비
0: 崔교
1: 인배시고장제여리이내미잉글럼로다큰적매장먼주부추장제미롱오제도나드스치마리라장제게긴배콘소작제야다챕제야기럼로라당오세도빈데치스마리이내시왕게부추치싱이유나메나게라게그듀이내교쇼제듀남자십실랭기이아마부고누슈큰젠듀미도남자십실랭기이
0: 장암다들이 정말이 니에 배우 근지태를 더난 제죠 이내 장가 수수 볼이 이치 채웠다 시왕은의 인부 장부시여리 잔두다 단어 부부 시기 야르친도가 겁리 부부스 니에 등은 주삼주래시라 경여리

0: 샤르코프사 동네 자스코르는 누가
1: 하시야 오호지 지금 아무나 오늘 좀 계제 망한다 겜도
2: 근데 야우스도
1: 야우스도 아무네
3: 야우스도 아무네
0: 지금 린라 강가 차구디 얘랑 최대유 드리랑 항상 거수인다
1: 니큰 지메
0: 김다랭게다 저부친지서
4: 俺们这么多人的立柱前队员前队员前队员前队员前队员前队员前队员前队员前队员前队员前队员前队员前队员前队员前队员前队员前队员前队员前队员前队员前队员前队员前队员前队员前队员前队员前队员前队员前队员前队员前队员前队员前队员前队员前队员前队员前队员前队员前队员前队员前队员前队员前队员前队员前队员前队员前队员前队员前队员前队员前队员前队员前队员前队员前队员前队员前队员前队员前队员前队员前队员前队员前队员前队员前队员前队员前队员前队员前队员前队员前队员前队员前队员前队员前队员前队员前队员前队员前队员前队员前队员前队员前队员前队员前队员前队员前队员前队员前队员前队员前队员前队员前队员前队员前队员前队员前队员前队员前队员前队员前队员前队员前队员前队员前队员前队员前队员前队员前队员前队员前队员前队员前队员前队员前队员前队员前队员前队员前队员前队员前队员前队员前

0: 听去。况且跟他开始等啊，
1: 李霞。
2: 云云，那行，你怎么叫没关小妹？别住的，太难听了，别住的。
1: 阿姊，我顾不得你呢，才提当白干的小妹妹吧，肯定是配不上。
2: 妈，别叫我爷，别叫我爷，像那样啊，你让了更不是求，俺那怕难听了，别吐过去。
3: 希望。我俩可不是吃的，怕拿到了啤酒的瘾。
2: 龙哥，
1: 是的，小美些大钱呢，姐妈欠不下子呢，怎么连光干转年发？
0: 不然对不起，
1: 看咱哪儿爹妈爹呢，他该值吧？
4: 他得顶着些的。
1: 希望咱给新月来更不是吃的啊。
2: 龙哥，
5: 我俩小不过，俺们俩你们都啤酒瘾。
1: 不，自己知道。
4: 我们俩没你们都不打多少
1: 钱，
4: 那
1: 得
4: 谢谢咱。
1: 让你小不过哎，勇啊，你也让你吃我啊！爹是，俺领的，
2: 没错。你怎么是吃小？
6: 啊，这些钱不得这样，可累吧？
1: 哟哟，给熊当，给熊当。怎么啥？是龙马是的啊？你刚做年前没？新月的应该个咋？他头住的，今天给咱咋等人敲动啊？
6: 啊！
1: 新月的应该个咋？他都头住的，今天给咱咋等人敲动啊？到何时哎？
6: 我的爷那个来不来？我的妹出来应接的，我这是谁？인지미출래인식이없듯워터스리륜두구역이가까이겹나신의냠도되는구리
1: 랑그저와토차없이미신다게뉴욕다륜둔기겐다세입니지하구마시이내겐오야라게신유역이인계그정상추세다치딘딘웨윤러응림지존린치토르송기
6: 디디인고쇼나구자웨구포모딘딘아수웨윤나기질순러머리워리让给不行大嫂跪下谢你。开始新月从今年年边，真多听说什么对呢？不过说交多关系，小小事了。恰个开始个忙上呢，提起个文员三年拖了拖起，俺俩就从爱切切住水。
1: 勇啊，你顶天住土切切，提下文员了顶交拖不起年，忙都忙住个。
6: 他这个生活里虽就讲这年代比，文员瑞士之前顶年忙哩。卡斯贵度的不过是将这托儿当回事，顶这些位呢，老远见你金大大、魏云、陈多啊，赶紧托回事，让给三五好兄弟。
1: 哦，你过去是，让给谢伯，明年不去是呗？
6: 俺呀，苏追啥？
7: 哟啊！
8: 小二，
9: 小二，
7: 小二，
9: 小二，
7: 小二，小二，
1: 多多，到桌子。
0: 呀，可怜的。
1: 嗯呀，咱俩都说要留啊，到桌子。别过去是的，别过过吧，玉。
9: 别过。
1: 的。
9: 爷
1: 爷。嗯呀，
7: 要到起。
1: 别过，要再继续啊。
0: 希望。
1: 呀，到桌子。
0: 到桌子。
1: 对啊，
7: 对啊，
1: 对啊。
0: 哎呀，嗯，到桌
9: 子。咱俩小二。
1: 嗯，叫阿
7: 说哦。
0: 哎呀，叫阿。
1: 咱俩小二留
7: 下。叫阿。
1: 哎呀，
0: 希望，很多吃个一杯。
7: 叫阿。
0: 提前见，我爷那个肯定来不及。他来不及。
2: 对不起，俺早上没吃到嘛，我吃了老难就。俺老师的，今年吃一杯康不赢，我同到吃个甜点去。
0: 你好，去吃一下。
7: 不要去儿子，那不在车队领点钱，同到连活不是干不得。
0: 奶奶这边，养了啊，你也没事的。希望，我最希望了，干嘛我顶这着不着呗？
7: 不要去儿子，其实俺们这边呢，人都不来吧。
0: 我那是呗，
7: 我那是。
0: 卡上我那嘴的哈别急了，俺能俺们这个老爹不欠你们多。
7: 啊，你什么时候去？什么时候买车啊？俺就铺了土车去。
0: 他现在紧张了，
7: 听这个吧。
0: 车路没事的。
10: 嗯，多少收银？年年有几岁？
0: 张年的，俺最希望魏云给生活是吹够难了，干不清几天这蒙古啥多啊，强死动啊！
10: 然个魏云拉不着钱大大，几个马的，有时打马的多，哎，有时打也好。
0: 是，你硬是没这个着事，只许批评。 이내 피 럭정 약결 랑 얌청 민두게 아
10: 얌더 또 생년식이
0: 어제 이랑 지미 된거 피문에 르무시다 야부시 티샤 네 됐다
10: 야 맞았다
0: 먼저 폴로 규제를 행기시라도가 캄보디시다 최시역 회제 비민도
10: 랑원의 경고충 약결시 하신도가 보고 이게 내도 통디 동안 막 땅구리
0: 쟤는 부 피종다 르무 야부치 很多 규제를 행기 위야 가리면 신기해.
10: 가리는.
0: 네 규제장 체부지.
10: 아지, 말해 신기해. 라가니는 신기 허리. 다 그러고.
0: 장윤다, 지금 괜찮나게 전근능기. 난 주시忘了 규제를 행기 위자. 문에체나 규제식이 멍초랍지 질민도 고역지 승기. 진제체 시원가 가져다 뒤인제 소경 체부이나. 럽준레 후준시라리베 마체 뉴쇼 되게지 용마리 승기.
10: 다시 너무 좋지.
0: 시동아.
10: 랑숨 줄 못 해.
0: 잠깐 찍 쳐다.
10: 용아. 네가 다시 쳐요. 인다. 멍주 랍저. 계속 멍주 랍저 담이노. 스주 사프 정어스기. 계속 겨울 쓰기.
0: 이네 거주. 계속 말이 계속 뒤쳐오리.
10: 멍주 랍저 그 야구이노.
0: 군주 쓰야러 군회 랍저 야구 여리사. 군회.
10: 군회.
0: 군회와. 당시.
1: 你让着些我，我谈到国难学的，我就远远陆琼的心思呢，跟那个军团用上什么知识读？
0: 陆琼哥现在。

0: 你让你给这吃阿姨。嗯。让给就这一个老穷了，给我了几百。
1: 让给，希望就这一个老渣凳子有给嘛是吧？
0: 俺只能个希望，人们吃阿了搞不起大肚，马赛人们吃阿贴了连给起大肚。
1: 阿嘞，
0: 且在年三吧，希望就这一个老穷起了单，所以讲也不吃米呢，也不买这生计。
1: 然年的，俺也谈个人吃过生去。前三年吃到了点病，就在这个六穷单病呢，为国的尽也要多。阿姐姐，药水都空回去了，最爱靠我是哪样的？
0: 空回，俺大不会把胃开始吃到那点病。我那药是哪多啊？
1: 电影过穷，路人谈过吃也不谈啊。不过没事，我这热些热热了，你那拉不着热些热热的吃是呢？去给龙伯开始开了，差不多些个钱，通街些住一扎。
0: 我那
1: 人过穷，很多药是吧？拉不着穷的，拉不着热些热热的不忙过去。长青没这几年用，这没事也读过又不咋的话。我是很多希望人们这样搞不有嘛是呗？希望人们有这张大饼呢，要我是啥钥匙，才可以忙过这个事啊？
0: 张学丹得的我们困惑也会有不咋？
1: 是的，俺最想资源，我同样搞不啥用嘛是呗？昨年老菜那么年预备嘛菜，狗子天来所讲青年学长，那俺俩做阿姆的个，给不下嘛是呗啊？是，俺们那谈的绝不是虚的。这年天文，你真是想做呢？谈的我是吃皮。
0: 这年能打民族个？
1: 啊，是呀，我全能学民族。现在他这月圆了，退休没钱不轻易。
0: 上个前头谈的，困惑了，感觉不是呗？
1: 啊，是，他皮就是苍毛，没得不是。人生这么切啊，你也打过就是玉米，也不是给啥辛苦。啊，是，俺路不多。是不是其他来求？答应了俺最远远的，说话多神秘。
0: 你啥那么难听个啦？
1: 啊，你这些咱们不过去的嘛是呗？我那人干了多啊，
0: 是不？
2: 呀，可怜的。
1: 老皮皮，江思远，老不去啊？
3: 你个你个老个当地，
1: 呀呀呀，
3: 当地
1: 去的，让老不住去啊，得去去，就是。
4: 江思远，老不住住。
3: 喂，今晚呢，圆圆是不准子在当过嘛是？对的，今来的你们都讲了，也好许多。今来的却不差不是提的，圆圆给搞不起个多啊。圆圆，今晚呢，咱拿了的，今来的你们都讲了用个多个。
5: 来，
3: 爹，不用拿了，今来的你们都讲也搞不起个。
1: 是，阿姆拉，你离东是干哪的？嗯，没有这个事。铁东老三年不打，是不准自家当不全正嘛是？你家老爷我要打，你家讲过谁？圆圆给别尊些老钱呢，讲也忙过啥要打？
3: 你铺盖来扣嘛是呗？盖来了。
1: 对对对，呀，我退
4: 穷，
1: 我退穷啊！呀，我再穷了，奴姑。
4: 要再讲我打，呀，看你们去啊！你也见到是不准自家当嘛的？是不准自家当呢？看他刚送出来多少钱没多，着送自家当嘛的？
1: 是吧啦？早上的麦当劳营业员嘛是，开始麦当劳呢特别是绿体的，看人家看啥是，我不过拉不着牙齿的单子，也我虚弱钱的生病，看人家看啥是，谈到工作拉不着当年忙差钱，感觉不是，我也是这话什么呢？这是没吧？怎么弄得过去的？
4: 嗯，然后现在当钱呢，早上当时没都是我了。
1: 我是罢了。听我一人个，来老是有，没得路对兄弟看了，我先不要来送过多个。一人个没得打车话是哪打？俺最远远个呢，俺也会是啥动不动啊？年三八，没三个，就在这个路兄弟了，最热钱的身边，可会路兄弟算那样些人？
4: 你听我来老的，俺先有余，去很多个，拉住银白学个，哪打没好事个？
1: 我那啦，
4: 一年，个人个车话钱买吧，没。我打钱啊，用过。
1: 阿姊，你看那个这娃是哪打？这钱呢，这娃有着啦，什么呀？
4: 用啊用啊，你躺在那可怕给不起，这娃钱去。
1: listen listen listen。
3: 喂，米勒可怕给不给这幺五姐学了？
1: 幺五姐算啊。
4: 来给。
6: 呀。让开灯耶！
3: 哦，连叫下追死！
6: 原来你们都要结交啦？ 喂。
4: 많이 심심하다 아주 같이 가
6: 된다시 제야이 계신아 치기급기 윤사시라는 나편도 여러배
4: 년전에 된다던 데스리 계신이랑 나를 변조 여우유너 윤사디 마틴에 저지 계신이랑 나를 변조 여우매비너 윤사디 인지 러탑차오리 신수해
6: 랑기스 대초 갈도
1: 디유디 자시동아
0: 어 같이 해서 남자 딘제 레카리
1: 그슨 랑갱아 루송 조야고 계시 치르메베
0: 겨우든 제 렌리 중에
1: 담산스다 담녜시 라니엘 그닝인가
0: 나는 담사마도 담녜 큐니 년도 민두가
1: 담사디 나 민루 해보시니슈 미디 나 라니부 콩회를 주 토야 쇼와도
0: 수레
1: 녜바라글레 로닝베 총부닝부지 모신제 로주산 주기 펜수 경우 유배마세 르게쇼아
0: Rang ba la ge le ro ning be chong bu ning bu si Da ngan be te tom su
1: Le tong wu ma shi Da nye rang dam nye te xio Ma shi da nga gen jia la ge Zidu ka bang zha ra chu Yi ne ti ring kong pi le be ni Kong ge tu me sung ge
0: Ng kan zhe qiu zhe
1: Kong ge si na O tuan da di nian ge xi lai yu shi Zhi bu yu ni ma do ro bu qing me bu zha Yi ne rang sam zhe ma xia O duk xiao sam chu Le nye ba la 콘다,계지시가다.若不前辈念不对有马里的,看他若多是有事不。敌人让菜呀给命运做的卡列斯呢,今年,你做的批人让那些,你呢,我这这些事,成功是我三秋。卡最这这些我这。哦,卡最国妹,俺三不是这些么秋,一年忙死这这些个嘛是呗。
0: Nye
1: o simting ge xing da, mune yi. Nye samba, mui siya di pechue da ne cu saya yo shi. Yi ne, buku dun lam tu xo xin bi yi ne, an gobi gine qi chab da, shima ya. A jang jang, di nga re sam zu yin da, an rang su sui samla yao xe dong.
0: Rang ge xe ba gimze xe ra du.
1: Di zhe xi, gen la di ge chi rang lo yin jo qe wo. Rang ge mi di chok so de jie, dak zhe qi da.
0: Ri, yong a.
6: 这样给我那天大脚塞进去的啊第一个球全他球用嘛是不我们先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
5: 我在，我在，我在，我在，我在，我在，我在，我在，我在，我在，我在，我在，我在，我在，我在，我在，我在，我在，我在，我在，我在，我在，我在，我在，我在，我在，我在，我在，我在，我在，我在，我在，我在，我在，我在，我在，我在，我在，我在，我在，我在，我在，我在，我在，我在，我在，我在，我在，我在，我在，我在，我在，我在，我在，我在，我在，我在，我在，我在，我在，我在，我在，我在，我在，我在，我在，我在，我在，我在，我在，我在，我在，我在，我在，我在，我在，我在，我在，我在，我在，我在，我在，我在，我在，我在，我在，我在，我在，我在，我在，我在，我在，我在，我在，我在，我在，我在，我在，我在，我在，我在，我在，我在，我在，我在，我在，我在，我在，我在，我在，我在，我在，我在，我在，我在，我在，我在，我在，我在，我在，我在，我在，我在，我在，我在，我在，
3: 我有了，都你有了呗？啊！江思源，你谁是？不要我们那个给个弟弟俺做啥不是啥钱，兄弟？
5: 大西队长了，大好友兄弟。
3: 面子那些也没多，就穿的三百克的休斯棉呗，我爹俺们看嘛，我是来有咱开始写名的，让那片到给买吧。没事呢，穿好了一对，这边该给么能可还用不是？
7: 你过去干什么啊？孙英吧。哎。我是金月阿姆拉。
3: 圆圆阿姆拉，子怡，广播们说，他的那个做讲孙英给女儿做手下，我那俺女儿那是兰州去做啊。啊，你也过得蛮久。哎，你哦，可是啥新月把那手预备？
7: 哦。
1: 신유야 네 한국어 씨. 네 신유야 봐라 다시. 더디 이놈 거네 괜찮지야 송아. 도수 씨라 주스. 신유야 봐라.
5: 어. 로로. 수인어.
1: 신유야 봐라. 그제도 뜨다. 네디 수고 주단야 도스키유. 차디 신부죠시. 디 카르사 신유야 네 장래 키유다.
5: 지라니 잼지제 나고 했고.
1: 잼체면다. 띵아제 제오여 부르버. 기라센다. 더리이는 예 보디 참마시니 이제 락부시다 장샤. 니에 락부 요마자. 니에 산데 락부 예부 장샤. 더리이는 장스년스니 참마시니 비. 신유야 봐라. 보고디 흔히 먹어서 계란게 토르 샤마나 아.
5: 걔는 말이 걔는 말이.
1: 어제 어디
5: 니에 부지러. 숨지 시도메. 좋아.
1: 어디 어 딜레 마심제 공수나. 클린다 클린다.
5: 거기.
1: 기랑 공연수나 씨. 기랑 송다 씨는 장수연을 심지능 말 봐.
0: 예야므라. 자위 단도 민간의 로린 조치 대비 여마 씨. 야민은 라니엘 니스케 바큐.
1: 아, 씨. 계시 장승연 광신만남비는 난 예수 개블스다 수유금도 니라시오 광다스다 먹이브시에 니코미도 대기딩문에 루슬랭기
5: 나디자 오스리 계시 부구신다다 미신다 테비나 나능시 코고셈부터 대치도 하마리 레마레
1: 오스이 기란 가면 다 코랭 알로 디스마 신유에 봐라 기란문에 준타제 이리조샤 자스민도가 로쇼 다그 잡을채라 노부 랑원에 산다 담케블라 다그 잡을 담케블라 뭐야 도체는 안 숨숨에 니엑시 루인 난과
5: 니 맞어 백기슈가
1: 어 공연수 나시 기랑 공연수 나시 어 도체 난과 도체 나
5: 도체나 클립이 뭐
1: 레스 레스 레스
0: 야자 라디오 친구가 연구 캐스 야수야 하루 이번 연파 야수야한다
1: 드리 있는 캔자
0: 캔자 치지지 캐지 마시
1: 드리 거봐 거봐 드리 있는 뒤에기대 속도 참을 수이 뜨다 어 신유 바람 오늘 미야 호시도 아 요 근데 아
0: 요 아
1: 데 아
5: 자라티 제시에 관달을 거 연유비 뺏이
0: 야민아, 선이 네 발 놓으셔. 탄도 밝히고.
5: 유슈슈, 로마리. 네 메리만 힘삼게 가면 세이. 네게 라바람 날 유슈. 아, 괜찮지. 골티에 중엔 기분 나야 가르제비나.
0: 장대 열이 삼주.
6: 시원물라.
0: 같이 손로 겹치러 내고기.
6: 같이 매 하고 매주.
0: 경매했어다.
6: 매 번지제 대유.
0: 장 수급이 뭔 민도는 광부시 주고를 봐.
6: 니네 과용 그래. 로브간다 가스칼이 개지 채우러 봐. 마신네 반반로 유제 먹어봐 대용 거를 봐. 니네들 쟤는 과용 그래.
0: 로브 유제 먹읍시다 과제 아. 장대 내가 치기 열어 봐.
6: 나대 추수체 레어치고름 문 가르사 두래 로미온 토프손자 니 레 가수치는 것도 단통말이 니 신규유 신유 암라강아 따다치거리
0: 강에 가수체니 탑시 징이지 속이 개치겠다
6: 응 야지 아
0: 개요마시 나 시원링가 조인다 속어 자극치라
6: 요 개요민도 레 개요민도

0: 위너 조선시 학당고 치그지 제자 니저와르 키나니게 공부 야고 시지 디네 투다제난 그지
1: 괜찮아 너네 키라는 시 미커커도 디들 가보시게 계속 현 시임도
0: 맛있네 디체체 봐
1: 제나 뭐디 근데 스테오제
0: 나래 그치디 직스치 경계다 지그리 년년의 경계 캐나니를 고용쳐
1: 레스
0: 너무 뒤에 뒤뒤에 다 가라 회차 와차
1: 아 괜찮아 은희가 년을 가자 그런 게 미신다로 그것도 제일 많아라
0: 레스 안 담고 왜 小陈不啦 차례이비 노두다도 저주에 前头呀
1: 영아，这现在咋当嘛的？从这边谈谈。我呀，呀，别出去，媳妇。老师，我呀，呀，别出去，去。老师，就走了。咱们我等一会儿突然迷路，路途才是蛮乱的，骑车出去西北路，咱得参详过去。 그런 게 돈도 직제대 줘 수입이너 난좀 먹을 게 다스 마시 알카바 띵그제
2: 다들 들여가라 뭐 가서도
1: 더디 라지면 더 민두

0: 어야 대유시
1: 야 대유시
0: 어야
1: 야 뒤로 좋아
0: 요요요 야 유시 유시 어야
1: 뒤로 좋아 그래 어쩌게
0: 요요요 어
1: 어야 유시
0: 어야 야 소유시 소유시
1: 어야 유시
0: 야
2: 조기 가노 내수 잘하소게
3: 내수 잘하 그래야 낭다배 낭다배도 아 张女啊，我平时也下去，我前面谢谢，来考试时，刚才不留注意看祖先，听说金大水不错，应该的资历，很多学习的，什么奖还等个哩？中国刚才不留出色的来没吧？很多金大水说是不得，不留奖还等个哩，是吧？
2: 这是第一哩，让两个人马上过了，马上可以去哩，一年他都读书写太多。 시비, 강제 보류 조직한 소야디, 나라수 중대급 폭삼선사, 니타가스 류동시 쓰이마리. 마시네, 다들 예시를 라유자, 라게 아 로아시니, 나주 조직한라 체니엘레야라 지라 제비나, 롬도무토 시르에.
0: 대리, 니에란르, 니슈 싱기유.
2: 不过老朋友的，从外招生，等到康北跑来这样些，康大长老，马上回去写合同呢，你也长老。咱们说，咱们学习。让俺身边写好多啊，熟悉咱的两个门亲子，有不有嘛事？第一个让俺两个人提起来，现在说说听到了，三路马事多。俺身边写嘛事，先说。
0: 你也长老，不说写没得，一年七九年就是等于是呢。 아무네 돼야 이게.
2: 초보라가 뒤지셔서 네 야수이. 키스급디도 오늘 저거 시와 해나. 네라 그것도 가상죠 용도에.
0: 영아. 간단한 게 아. 치매 무슨 다 같이 봐.
2: 네라 치매 쓰세요 말이. 다시 매. 한 곳이 네 버려 줘.
0: 영아, 나 제시 니고
2: 영아.

0: 가지기 가르쳐 이봐
1: 말하니 이게 두가서 병원지 체제 두들레로도 그다니 님도 두저 그들레 거래 당신이 왜
0: 달리죠 유비
1: 더비야스 아 님도 디 나랑 전달 주도 자유 老子给 保留主义看的 中州双子 那么是他都透明着 现在你如何写我上去
0: 这样我也打死对
1: 这样我们这么写的
0: 这样看这个有够大马写的
1: 这样你都 这样你写吧你的
0: 这样两年同学老子你们都
1: 这样你写吧你的 等这次的 让三个人回去动的 对吧 你要到我这个垃圾里 看不到保留派的 等到我们能不能送给 谁要送派的那边呢 大大等级 我让你旁边弄去请你们吧 딱다 튼유슈 두강우주디 두드레로 열어봐 제자 나라니게 응유디게 라우소리야제 쿨주시다 용두에
0: 용마리
1: 아치닝도 라우소 니야 적버려봐
0: 니야 싱그유 러버마 체브미 응유디 나래 구기
1: 장가 싱해봐 나 싱해면 누구
0: 아치다 유시니야 랑시에오 가상 아라니게 차도네 콩쿠이 랍지디 야고시 통정아
1: 어
0: 시원래 참부시민두게
1: 어
0: 예 미세비 나란 쯔로 경의드 제베 시고 시원 랍지피게 쭈우사
1: 로 경의
0: 리
1: 따라 갈성도 탑시 잠만든데 쇠럽 줘
0: 탑시 잠만지 말다 랑가 갈싱이 미송의 제야 반지제 구대여지
1: 말이 라슈라 동안 시험에 레어든 제제 키스 랍데 모습이도 무 솔로르비야
0: 무 솔로가 좀
1: 미 가리 솔로래야
0: 나도 괜게 샤비
1: 로다모토베 레드데체체 켄기샤브 무로르세
0: 세다 유시란 시에메 카나무이디 나라고유
1: 마제 무이디 라조리안 되면에 무이디 진짜가 비주던 교 마제
0: 잔디 갈스레 전부 윤의 랑교 용도게 니치도 제모요 용도게 랑교 진의 랑그 부지 지 랑그 톡부지 무이디 수간 다면 랑게 삼을 야우체도 没事呢，你若不起名是了没？你们看些是故事了的，你去了也还请个用的呗。
1: 老总，俺们这是啥子的？你们看些故事都最近还过得不得，我也还笑嘞。
0: 俺们俺们这人给，俺们你不拉这找着的。

0: Yang main tidak sihnya jenah lalu. Tuk tu sama yang ada di syah cuta selek ba.
1: Jung leh khan di na. Leh sihnya sama. Zuhi ting yang song zang. Buku pa siya. Buku amak haba yume haku me ba. Syah ni pintu asyta yuna.
0: Ngan zuhi di. Chilo neng anya syara yori. Kesi tum tu sama yana. Syah leh rire lo bi yina. Chirang nubi tung mar be.
1: Tepsi di yaw do. Yine kentu syah daga kelin kribe.
0: Di tali simre chung mar yang alay gyo si.
1: ランジュダ。ディラウトギ、関西ボルトギ感覚できる。関西国別かな社交さんちゅ。ディレシェビの、チラクの人ぐるば。ランニンダルシンデトゴチギベ。レガスムキュンネームンドゲンディジェイムジ。マシニンド。ディンライ、ランクチョムジェブ。関西ナルカンゲチェドゥ、マチョロコシェバ。ディハチョリア。ランロンライハルト。ナロンラメ。
2: 上个月初不的，跟这些这个月面人三七头面都，让人打的新工资不留住给看大家钱，那个投资来提查需要张发用过一遍。
1: 用啊用啊，等下让你提过先嘛的，让俺俺离婚那才敢用钱，全在开钱，还是下雨。开门都，
2: 那么小的让大家用不？让得有的是生不着，等下开门。
3: 现在就带一个嘞，可是都学的。等他开门，他这次俺希望苏家注意。你媳妇儿子要的，可来陪我。到时面试见呢。
0: 听不懂，阿姆罗。 아무튼데네 같이 가요 봐.
4: 말하고 이키랑 엄네 전에 태산 꿀려가요를 숨기 최상하다 말하고 이키랑 수가 연비. 아무랑 이키랑 좀 두고.
0: 장애가 수가 연장한 가부 여거쳐.
4: 송별로. 감디야 어차수는 가 내다 제인달.
3: 장애 오고 말이 내 오고.
4: 먹어 먹어. 이키랑 어주는 그 바인 그래.
3: 감디 치세도 가 니 채워. 니 채워.
4: 아야 검샤 먹어. 나래 어정은에 이. 아무랑 니 채로 쉬우.
0: 숙채라.
3: 어제 반반 경고도 와.
4: 他俺最不破心吃不得，呀，今天还做戏，今天出戏。
3: 你最美能我个亲妈是，俺能听到许多人吃喝多。你我个姐夫一年，让你们三个进了许多好的药嘞。
5: 感谢吧，杨家去的，再不可不中，杨家去的。完
4: 了。
3: 哦不，擦什么？
4: 呀，
3: 主角一杯。
4: 凡凡，我来了需要休息。我来休哦。
3: 呀。
4: 凡凡，叫啊！那你中意的？
3: 用啊，叫啊！喂，我是那么什么的个同学啊，但我走过的太多。巴拉都。小燕，小燕，慢点，别走，小燕。让你休息，不早起。哎呀，拜拜，走啊！
4: 俺们来叫早批去，然后我再对，
3: 小。
6: I have lots of hobbies, painting, playing the piano, etc. But learning English is my favorite. Mommy took me to English class when I was quite young, and that was fantastic. After learning English, I can learn the world and make friends of different countries. By the way, eating is also one of my interests.
0: 恭喜新月，让听了啊！
7: 这大区别有没没在天山门口的，跟这都新月穷不是来动啊？
8: 弟弟用过去，旁边把水面让开接的过来。
0: 那你个旁边那穷不是多啊？他是。好些的。新月，我你今准备这些的，咱们还是过年来家啊？让宿舍开个家学院吧。
7: 你要开学前宿舍洗面衣。
0: 让了洗面洗浴呗，洗面的吹洗开嘞。嗯，
7: 这，嗯，嗯。
0: 洗面前的人，然后开始洗浴面用作土豆的。
7: 喂喂喂，真做手术，电脑可拿走，是不是用什么卡的清洁？不用我们单边过的现金哎，
0: 现过去。 로다르지 인게다 시리아게 부동주 뒤지 전도르쇼 디네 계급카기 부동주다 로조베리 시야드로
2: 어 당장시 신月 타루 전도나 쇼샤 이내 신月게 타루 이교 야오다민도
0: 아
2: 뭐랑가 야오다민도에
0: 인기 말어봐
5: 최장 예스 그동아 갑잔르 카즈 럼네 편도 요마지 녀댄 신月 아무라 로브스 겹단데 내튼도가
2: 최장 인지 창사 로브스 쇼네게 우이나 따뜻다 수수 범에 출려도가
0: 미스미 인리직 되다 로다 인게기 담체 전도나 쇼도 보고 망고질 세가 작으러도가
2: 최장
5: 신月 템지 노주 쇼바 미소 도와다 겹셰 겹너 참바아유 希望 아무라 장섬중아 주다 참아지 삼시 도민도 문에 삼시 도민도
2: 신月 아무라 대쇼다
5: 아하
2: 과도일러 드리 담시비야 진도디
5: 진도르쇼라
2: 마주 외용 보고 창매 출력자지베
0: 신月 아무라 계속 롭지 뷰제 토르마단 상마 교인격부다 돈도 드레스 제 대비는 나 다오지메 로미인 게임에
2: 지 나이지 부이
5: 지 조선 망고디 계단 제북 대계야디 보고 미래 학습 차야 체도 줘봐
2: 지 다시 이제 생원 쇼라 말베 제장고 你好个是你好个 俺这 3000多年前呢 录制铁里更多都是等于一 谈得更多但结实不是呗 结实不是 俺是大小时
0: 俺做推最是大美大呀 无论是大美
2: 但大地个人过是还讲松
5: 我那也没钱不了 听说不过 命运了当牛药日吧 命运了当前 为运了养鸭用这还是 为运个老师给不当地 命运大几不麻这 为运了不过藏不了嘎嘎这种啊老中前 藏了用个有咱这 yang tan da wei yong ge bu guo lao su yao ge men du si ge ji ding wen ne gen de ra ma be no bu jiang sam dan da pi sun cao la a me jiang ge zhe mo ga bu qing jiang ge chi bie zhe me de ka sa
2: o de o kuo le xuan dao suo cha sa
5: jiang zhe me chi ya ga bu xi da yi be
2: 강윤수는 리무치는 아 개보시도 어 리무치는 아래 시행이 되었다 어 아래 권대 옆 상무치야 요리
5: 제는 아미 란랍지 야고 있어 란지마 리무케 젠지라 소경 치고 용득해
2: 용아 아무라 롭촌을 랜수는 리무치야 요리베
5: 아미 란체베 랍지디 리무럼니에 게라 야호딘제 요리 랍제나네 란라 리무치다 랍지
2: 어 랜수
5: 딩아 라니가 상황인다. 엘레 발랄 말아.
2: 러스 녀케 린초.
0: 녀 쉬고 마요 슬럽인바. 녀 쉬마 심는 말이.
1: 산주고 내가 또 뉘네줄 했었음초. 마세 산주고 지는 키시하러 매봐. 지마 딱방에 라님도 용과. 와.
0: 계세 가슴제도 너. 고다 칼랑 안 줘도 되게 랑가 줘시.
1: 저기 용아.
0: 오야, 당할리스. 잘 놓죠.
1: 저걸 한번 탐지시키면 돼.
0: 당연히 가세요. 디랑가 갑자기 되셨다. 원다 레다지에 수능 같은 단지 놓죠.
1: 계속 마지, 내 뒤에 뭘 대요. 저 레다지에 수능에 수화용.
0: 고야민도, 나를 놓으신기.
1: 왜? 왜? 됐다.
7: 냠래 좀 해보시오. 죽어, 실라시가 되다.
8: 실라시가 되다.
1: 냐 숨 쉬지 마시고.
0: 아, 재밌어, 된다, 제기.
1: 계속 마지, 계속 마지. 놓죠, 발라지. 계속 마지.
0: 대체 전에 영어 말이.
1: 신여 발라, 신여 발라. 공감사. 나 페이방 바비. 어, 내비 따와 기능 범위 거시지. 기능 범위 정보 절사. 내민 리사스 유캄사.
9: 어. 신유에게 마디 고시에 맞죠. 기란이 보고 럽저르베.
1: 어. 어, 내가다 신유 아무라 정무지. 따와 님도 주지, 是吧?
7: 그지. 전 좋아서 보이기다.
0: 아, 살려 유스도. 다 내가 쳐요.
1: 어, 용아. 전 내가 죽인다. 아, 죽인다. 쉬와.
9: 레고다.
1: 爹来了个是啥事儿的那么说啥的才装马戏你也知道了卡扎略姐嘛爹说爹这些人的手给你不熟悉什么说啊没得卡进别亏着卡西卡人家有点差不多过上海同时我也是没进去这次不去这帮不卡这么多我是叫要的呗快来叫卡要的上对的俺来你不快帮我来叫我要的
0: 但现在呗这是喂

0: 야 미김비 너군 대부 미다 너군 가봐 너 약속 된 봐 고나 고유코 럽칭이도 로스틱진 제모도 와서기 야 메니 추튼시 교부 칭비탕도 피타 칭비탕기 튼세 칭비루니 계급기 치와라기 유비 야메 나츠주시시 지신기 닌줄레 주비 민추디 원투기 릉교 탑람기 고니 민춘나 공기 사와게 돕라 민추기 규림나 갑갸미 고비타 너군라 폭도 미베 토니 쇼균 강야미바 야네 상토
1: 균통 야메니 리탕 대외 정신기 야메니라 편부유 규림 용라 십시 유비 십시 뷰치라 겐린유 카바랑자 레워게 구지 추숨 구구 구추숨 산예 라스냥첸람 후캉면캉키 니드부살베카지 칭비탕 나녜 디탕디네 시그지 루무체 디쿠요카지 칭비탕 나녜 면제 총캉 로고총기 니동치 권부람 로고룹총탕부요카지 칭비탕 나녜 면제 총캉
2: 로지파주 열기체고 팅지기 제주고로 니디굽주고르부스미지 로지파주 뷰레 도베지캉 양나 로지파주 진서바 창진시바 노부송주라기 버리유베 부메드동지 강대도 템초 kedi tengji gi zeju gor ngap gi gup ju khop ge sim ji lo ge pha ju bu le de be ji ta lo ge pha ju jin zi ba cha jin xie bu nu bu sum ju la gi fu ri yu be bu me du dong ji niang du ju yi chang bo la xie xi yu be ngue le lin na ngue le bu ju yi
1: ye tu gi ya ni me cha wa qi nga gong hu long dan yue chang xiu xiu lo ge pha ju ni guo qi kui di si tu sa tu nam xi ki ke ju le ming ne se yu la ni guo ki ni bu yang qian bu dian yu be 阿公堂尼孔可对群羊参不语日子吧军点冲过所起对群羊参不语地外尼过堂龙过七七羊过土不啦苏布尔群起苏切列不行温土被马切我东羊干不行温土七路主队我给爬车尼过七块当不当堂空气恐怖清区提尼同面感心赢了修明孙秀感应空没有恐怖堂不提下追空得不来浪车稳当热度车
3: 昆子恐怖神神，自动给干草了秋年，穷丢了苏瓦许。泰迪熊七边他们三百年，七边干部参龙员为企图，新旧堂三百七百银边，七边耕日参龙给开旧堂对年，取个钱月。昨当也不明白，要上企图。泰迪熊七边他们天年，阳性西沃堂，冷天顶秀七位。
1: 恐怖地对地形级别从来是用的，出不错恐怖部队堂，从家给外个，钢板超用的地脚切土，铁柱含着银边，含着其他别级别深沉米，台地熊气那么气气不用，出不进级别推进了，气不错推进这么用的堂，地堂昂擦龙用的面对秀。
3: 他们恰起了锅，也谈过不就过过瘾了，锅也看恁脚气，他们恰起牛呢，恰起不就瘾。
2: 罗杰帕主持国了哈密，日国堂养狗刚汤了命令，取个七八十银。冷地土了，日国给南部电鱼呗，三月电波的进来，日打的国土了，百姓电视七位，恐怕云人不一样，各来可个没。体外他们为了吃住汤，天天国土的南部电鱼呗，大姐七的，天安人国内，恰你了国给个国去国给一把汤，他的恰你了国人阿给国去国给来准没个。群众罗杰帕主。
1: 要退几样，你们操下去。阿公喝龙当月长秀秀，罗杰帕主你过去快递速度，三天能洗去开去了明年三月了。你过去南部养千不点月呗？阿公堂你空可对群养参不去，日子吧？军点冲过所去对群养参不去。另外你过堂龙过，七七羊过土不啦？苏布尔群起苏切列不行，温土被马切。我东羊干不行温土。
2: 七路主队，我给派出你过去看当不当堂。罗杰派出日国了哈密，日国堂养狗刚当了命令，取个七八十银。冷地土了，日国给南部电鱼呗，三月电波的进来，日打的国土了，百姓电视七位，恐怕云人不一样，各来可个没。体外他们为了七路堂，天都国土的南部电鱼呗，大姐七的，天安人国内，恰你了国给个国去国给一把堂，他的恰你了。 国人阿给国主国给来准没个，群众罗杰帕主，罗杰帕主演技切过，天气给解决过了，你给国主国不生气，罗杰帕主本来特别健康，养了罗杰帕主真子吧，常见些不萝卜松竹拉给百里月白，普美对东京扛队都甜不巧，看到天气给解决过了，阿给国主国给生气，罗杰帕主本来特别健康，罗杰帕主真子吧，常见些不萝卜松竹拉给百里月白。
4: Pumei du dong jing nyam du pyo gyo yin.
2: Changbo la cese yu be, ngon la lim na ngon la pyo gyo yin.

미카라니 변종을이 이마다 전용 서버 토제 미 시동업도 연습시 안외남타 바다니 슈기 내지 인데 怎么 양지 쾌양시 모두 명은비 대면 당토 멜로 동자 대비 조비 시리 타라 미름 내 미름 대가라 초신비 미남 노루 탄족디 윤캄 대로 초 런데 리모로 어그 조비 투산 최토 와자라 따나 도비 자당기 리네드 차균 최도 쇼루비 리네기 리젠디니 교르코 리오비 니메르 루탄족디 Tu ngari ki misim rado kuyo we chakse tabo ro kyo.

0: sum si na chu dun ge ma gur si a o ya
1: dilu lo ni sap ge yin be su zi ni cuo jian zong ju zai cuo bei xia zhu chap zhi ba yin xing chung dun ne xia zhu ga wu bei su zi xia zhu chap yu ti nga zi ni ren yi ge mei zai nang mei de mei bei cha xie su zi ge yu
0: ni sum si na chu dun ge yin da ji ni sum si na chu dun ge ni sum si na chu dun ge o ya gong ba xi xi qie pa zi bu ge bi yin da yin da yin da
1: sui zi chap dang cang ma cai dang dian ba gui bi zhi wa dun ge jing ne ji da tian ba qi xi nian zhe gui ba ta ni ne za dang ge xia zhu niam na mei la ba qi
0: o ya xun ba xun ba guo a duan zhang ge la bu du xu duan a
1: 직제 니다르 샤부 칸디 쳇디
0: 어 샤부 쳇다 야마밥 쳇 오두스 두스 쳇그로 와 오야 야마 퍼고 인도와 나저 파크 두스 잡다 다도 소부 찾아 들게 와지 땅 안주 뒤에 날씨에 인해 쓰고 와지
1: 체리 파우즈 첩제 콩도 취바타 사르도 야부 톱치 쇠치 참도마초 정더라 톱치 정이 지보를 협조 강토 정더라 지기 첩제 강티에 댐제 퇴도 동거바타 협조 첩다 강타 퇴제 총민의 대네 정이 기로라 미조와 유치 양야라 셰고로 대네 첩제 대조 용수 협조 능념제 모두 파르토 심주지 시
0: rup cho yi na ten ngu choa yabu ten zhe yuwa ma shi ta che zang gu zhu cu du raba sab zhu chuk zhe ten zhe che ta kali kali che du si thar yung bu ten zhe zhe
1: sui ci ngan zu ru xie tuan ceri pao zhu tar gong ya cuo jian zong ki ceri xiang du yin xing di ga ra chan yung sabab to zhe mi xie dong du ki sim ba ta lu chan yung zhu zhe lo da ra du zhang le gu ru wo du sim ki yu 원체 조보초 추초급 다토 탕데르라 장아라 체부 유에베 강라 캬디 너소 동그히 최기외 체토 관주 강론 최도 정신토 총자 개베 르부야 님제 튀부 체그 유바타 강라 캬디 총자 개문에 최국급 지기시 샤프 테니 동마라 조베 장아라 국급시 이바타 치수 민남기 타토르키 차단 태조 크림 쟁미 등급 카세웨 샤프로 교로 초지 퇴비 좀뒤다 딤제 치고로 냠제 톰니 리베시 슈누 포모츠 자와 쳇답타 자제 년제키 제심 시리나 교르게

0: 대부 탐화스는 약도 파츠고 되나다 부응제디 약도 약도 기타 디토나베 탐화는 파리에다 또 디레
1: 레제
0: 디토나베 아니 자꾸 이제다 지
2: 쇠제 쳇제 야도 좋아 통급 부중기 셈낭 쇠규 샤브 균진 지게 총소냠네 가와 봄기 뉴유시
0: 고고만고만 세나 다 파마티젠 토라 고셰브르 타르조코 메쿠이나 운지레 티티 타페 앙아란도 세나 투충투 독스믹테에테나 안타 고셰브르 타리 티조코 다른 인트레 말레 직도이나 샤켄 차현나 지 영양설과 드람니에서가 티 샤켄 운지 말레 이난 고 카르투 그지 야르 효르테레라 지 부포몬다 할런 틀런의 깨잡들어라 녀자단 즉 뒤라다 잡들이 쩌만다 쩌라시네 뒤뒤다 뒤 협으로 남민나도로 코 책라 남민나도로 그런 것부터는 협으로 그리 탑당다 남민나도로 그 협으로 딱 바로 장달 실시도 다 부포몬 희놈 강하나 그 협으로 그 냄죽해도 캐도 려지래 뒤송도 다 배차샹나 Cetichen ta citi mingrangani timenki sozi xietaki xiangzun kanda unge, chokhienda kanda ta tizu tiye te tu tangwa se kwa mingko ta chilon tsu chakre.
2: Pochung gawe bashi la, suezi ta gyuze tsobe xiongye tsu ceri pachu gyunzen ta sarzom che ta chimu yin. Chato to jambi pachu nientong tida la kwanzu yangne yangto ten kazu demin xie yume. 근데 차오 뵈니 냠도 카바르 난게 첩제라 더그 유시
3: 니강
0: 어때디 단니레 세티 포르투게다 협리티 데미나고 무스 협리나 지구 휴게 미코다 도아리 뜻케는데 시에서도 제만다 취도 협리 땡도 토가 지티긴 협리 차베디 다들이 대치기 딕딕지 세마 찹당고 가르레 사전 자향나 답에 소진 신요 그 답에 사지 찹고 야요 야요 치우 저지 남조스 답에 니 강스 다시 그 치우 나를 치우동 드리나 답에 자견 체부기 드리기 초래 다디 담라 답보다 신년 조가시리 다오 세티 탐마 찹견 그 다 찹당고 우제스리면 다우자 제만의 추란 다이지 괜히 로숑보리 교조당니 학수 말렘나 단을 뛰게래
2: 카바르난기 첩제 초구 유바타 차우의 미송 제리를 떠주니 균진기지와 인시 자당 토네 피게 종업에 샤브룬디 뒤상타 종네 양패 티웨 신사라 교토바 종해

0: Tunjumni, Sojenzo, Mungsita, Mugship Timbe, Mummy Ledun, Jushep, Jutineki, Jurin Ibata, Juzet, Sobe, Ting, Sozuhin, Machilene, Jesse, Rung, Kongi, Digale, Rotso, Jacalasi.
1: Lining in Dojo Yellow Nan, Yzozunova, Zonri, Juzet, Sobe, Gengo Chebi, City Park today in Losum Galalu, Giota. 거기 계람네 다 염든듯이 파르디 안주 망조기 되비아지리 드링아 현재 좋다가 용비 아니 샤브탑디 토네마시 란도라 야보시라 터기 샤브르 야보시라 장샤 이제 잡아 나이스미디니 가부추 니제네가 주 먹접팀비 머미레 되주라 제고지 건조 탑도 야보시야기 저바시라유
2: 랭겐 조르지 먹접팀비 바오초 로용와라 소아쇼치 잡듬바츠 심추 침비 뒤윤의 타위에 나중 후다 제디 파주야 쉬식 상마라 잡듬지 시 주가 난기 주미 슝추 첩단 고르부유 로솜 양고르 캔고르기 첩에 샵존디 슝추 양주에타 뒤윤 토비메 고와 계급 수르기 첩로라 동거쇼기 유바타 쇠쇠공 남자 집아 통디 종다르 죽지지 슝주 직보를 냐르네 냠도 종다라 지로체
3: 라파니 시스트위 남겨라 쩌르 냐디 록자 냐디 띵에 차리 예 사 사 야 시바티 깜발레즈 미티 코르다 우리 쯔지 탄우기 디 탑탄 탄히 시스트위 예 아 사 사 독스 동주 야식 때다

0: 다치티 다리기 잡던 테니 먹셉 팀비 젬보로 처리 제법이 임비 젬보 규림 하제비 슝주 남자타 심구이 친구 TV 공기 정이기 샵주 양슈티 젬보로 참도 지기유 나와 가최다나 대잠이 남자 치워는 게 없이
1: 따뜻고 자 체식도네 다녀서래도 오해 네 들어올때 어떻다 박도도 세트 박도 잡고 다질라 파르탄타 능규어 탑 타와두이 디피스 거드네 보다 티치도 티 거드다 타와 스스 타우 랑랑랑랑다 랑랑랑랑
0: 쇠세 조람모 슝주 칼레라 흘라퍼브니 심슈 칠치 마음에 니제는 공기 좀 들어보다 제디 제불로 유로 국내 되겠지 카와 퍼베치 남다 초로치 쇼베 니세르 사실이 주 이시 스지탄 대매는 먹십 팀바라 댐제 슈치 유미 초타 탑조초 직제 니트기 소마쇼르 대비 딩제 김원수 슝주 종일의 랑의 대회 광금군의 시나 샤브론디니 스지탄 덴바라 먹셉 팀비에 제부 이시라 칭아 비제기 락다 덕시 가벼기 구제 추에도 남태 조부시에바 자단토기 롱부탄 자와라 초로 용수창

0: 로제 파주 열기 최고 팅지기 제주 거로 니기 고주 거로 생제 로제 파주 뷰레 더베지 캄 양의 로제 파주 진짜 봐 창제 세번 노부 섬주 라기 버리 유베 품에 뒤동지 강대도 템초 게데 팅지기 제주 거로 나기 고주 거게 생제 로제 파주 뷰레 더베지 타 로제 파주 진짜 봐 창제 세번 노부 섬주 라기 버리 유베 품에 뒤동지 냠도 배교 이 장볼라 세시 유베 므라 린나 므라 배교 이
1: 여튜기야니메차와치나공흘롱당외장슈슈로게파주니고치쿠디스토사퇴남시키케추르밍네세유라니고키뉴부양챔부딘유베나공당니콘크드큐양참부유리제바균디엔총골소치드큐양참부유대외니고당롱고철추양고토블라수불균치수체레부시응은토베마치모동양갈부시응은토칠루주디여게파주니고치쿠당부낭탕
2: 야미김비能空地不灭不汤，能空卡巴，能去养死团巴。过那过月口，老子你对老子竞争节目都不熟悉。下面你去团时，脚步轻皮糖都皮糖，轻皮糖给团时轻皮路呢，结合起青蛙拉起鱼边。下面那次就是洗，最新给您就来这边，免去的温度给冷却特别冷给过呢，免去能空给稍微给多不啦，免去给鱼人冷，卡不下面过的汤，能空拉普通米边汤呢。
1: 小军刚要明白，眼泪上头。军统也没理他，铁外人心气也没捏了，偏不远。军人用了些许月饼，些许冰淇淋，给脸鱼，可把人家来我家过节，初松姑姑，过初松三年，那是娘亲俺们富康面看起，面对不三百卡住，青皮糖，那年地糖地呢，是个是龙门菜地块卡住，青皮糖那年面菜冲康，老个冲点脸通去，管不啷，老个路穷糖不要卡住，青皮糖那年面菜冲康。
3: 심부디 가리침을
4: 빨라 얘 마 슈르구이다 빨라 키랑게 마디 렘바 가리임바지 티브난다
3: 마디 침을 심부지 장장경지 데데 외세 마리
4: 외세 마라리 빨라 빨라 키랑 시난다 디나리아 뻘레기 셰세 짐베 심마체 탄도 지마 장장경 임바마체 지마라리아 유베 치심스도아
3: 외세 마디 로니 슐라도 침베 레바닝부치 무메리네 슈샤락데 수베마디 무네야와
4: 세세지베 퇴제인자 퇴제소제기 차게이네자 퇴제기 토다미네자 침베다 민자웨 냄부시어리
5: 외세마 세세지베 당장지마
0: 루고디그 우연행강장기 외세르마르 딥송캉 허가총기를 춤시가 고다 안게바 외세르마르 딥송캉
2: 也没金边能空地不灭不汤，能空卡巴，能去养死团吧。过那过月口，老子你对老子竞争节目都不熟悉，也没你去团时，脚步青皮糖都皮糖。青皮糖给团时青皮路呢，结合起青蛙拉起鱼边，也没那次就是洗。最新给您就来这边，免去的温度给冷却特别冷给过呢，免去能空给稍微给多不啦，免去给鱼人冷，卡不下面过的汤，能空拉普通米边汤呢。
1: 小军刚要明白，眼泪上头。军统也没理他，铁外人心气也没捏了，偏不远。军人用了些许月饼，些许冰淇淋，给脸鱼，可把人家来我家过节，初松姑姑，过初松三年，那是娘亲俺们富康面看起，面对不三百卡住，青皮糖，那年地糖地呢，是个是龙门菜地块卡住，青皮糖那年面菜冲康，老个冲点脸通去，管不啷，老个路穷糖不要卡住，青皮糖那年面菜冲康。
2: 여튜기야니메차와치나공흘롱당외장슈슈로게파주니고치쿠디스토사퇴남시키캐주르밍네세유라니고키뉴부양챔부딘유베나공탕니콘크드큐양참부유리제바균딘총골소치드큐양참부유대외니고탕롱고철추양고토블라수불균치숙체레부시응은토베마치 모동양갈부시응은토
0: 칠루주디여게파주니고치쿠당바낭탕로게파주열기최고팅지기제주고로니기굽주코르부생제로게파주뷰레더베지캄양의로게파주진서바창진세바노부섬주라기버리유베 pumi du dongji kang du du temcho. Kede tengji ki zhe zhe goro ngabdi gubzu khotge simzi, lo ye padru bule dupe jitang, lo ye padru jinzi ba, chak zhen sheba nubu somchu lagi bari yube, pumi du dongji nyam du pekyo yin. Chang bol la cese yube, nguan la lin na nguan la pekyo yin.
6: Chagati
7: 这样我是恰恰都是也出口下了你让了别去当亚的韩立方给吞下沙的日子记录了呀你们我了呀妈妈洗洗洗的南部了呀那部帮部也不是有的韩立方的我那也要多韩立方跟踪店给阿们那个帮的文字也不是那种人他是温州重点强国长韩立方从康公司康冷素
8: Mirzhu Sambiawo, Hanli Fang Chongkang, Lingguang Xialamki, Gekab Lokche Katri Hanli Fang Chongkang.

니가르니 워자라 체위에 강종 인디 리위 무규 사동알라 증증모모 인디디 디가르니 지도 덴비에 사도 인디 당가라 그규 남풍 규지 계상 내도 서도 덴 디가르니 튜럽 사비에 균종 사르바 인 균종 사르비에 그기 미리카기 미모남 튠디타 雅尊银别，土日别年啊，怎么了？中华民族基督教别独立前沿活动局举行组织性，民族卡瓦拉平均中午塔别日，酿制起了本地当年，借用给民族团结雅尊节别上去对局了，凶人节日，群众三别，别给团我塔参别，本次来别别给给冷别托月月了。 계계기 튠섬 사바라 시소리 초용리 계계기 도시 사바 와다르 제비 뷰제 레그토리 사드 벤저로 계계 동외 문규 규두규로 슝는 제비 균정 사비 지도 点비 계계 주진 订阅帖 健康 기능지 등부 주바타 사드 健康 프리오 초대 송종의 슝는 제비 계급이 긴급 시비에 토가 수준 제주로 숨는 겸유 균종 사비 탄삼 도띵타 허승 사띵기 지지 루양 주여티 조용리 탄삼 띵링타 탄삼 사띵 탄삼 타계지기 누가 제지를 당리 예급이 타띵 타다라 문주기 라림 뼈둥구 조두 호다 제유 비비에 뒤를 사바두 양규를 모 사바라 슈 여기 미르카기 미망기 모두 교용리 두르사비 방기 표정지주 라린 터진다니 듄지타 조주 제비 시륜 지도지 点비 지소 링루기 표정 사바 듄지 别的 후다 제규이

0: 야마시
1: 샤르게야디 샤르게야 치드르바 총제야 치드 말이 머신에 견랑하자 샤르요시라 이게 비숭구도
0: 이네 빠라이에 나 샤르주제야디 기부여야 치드 이숭기 다는 나다 잼츠럭 럽트 미에자 나 기부민도
1: 아 레디 제히브지 년 초초 샤르장제 글래카메저 삼추 다과장가 조위자 쉐마제 나 초뒤다 예랑시오 포무지 충튀네 샤르장비나 겐른수나 수제다 님규 제시라 치르지
2: 조조 랑게 딘체치에 곱다 슈지비 랑게 싱규비 균조제야디 게게 자워지 제마 직전이랑 샤브케진 창도 갑지
1: 님랑 케진 차에 로치미 조디가 초지 소견차 춘승비
2: 라인아 이다체 사업비 방도 조조 랍스야 치도 란류사 세비지레 로요마비
1: 참좀랑 발라게 소야드 디샤 승비 보스니에데 치투 텐지레 메자 가그저스체데 춘타마비 뭐랑도 와샤슈
2: 이는 예다다체나 보고 중뒤네 밤에 진중 샤고를 잡고 체크 미지

0: 마치야. 나 가게 지칭이 뒤응민도. 나 리혼슈니 뒤기.
1: 샤루. 리혼슈바 레랍시. 이네랑 게 심치시. 너네도 코르모 더 자마시.
0: 이네가 그제스 디오제. 나 딜리제 더니레 마치 맹원중 러마치지. 시. 바로 다니 보상 미디 개브지 인텔레로스 나타다 그제 증그제 고지 나타다 그제 증그 유비신 그 유베
1: 小竹 你 아자 챈다 량만러 최바 회미 그제 시메 러비 고니 가나 이와 미친이 딘트 마시
0: 저 담자만도 시에지에 꼬마스 냉래로 뒤도 나 신예 무시라 시에기 신예 무시라 시에기
1: 나라 좀 미디 티도지에 최고호 예니 미디 저 시에 상매 시에 죽지 나 저 코포 무시에 달리 냠 저 시야 공급 저 이규 시 용기
0: 진노 근처 치우래 아치야

0: 다 송동 승구 연남했나 개윤 수제 로 숨침부리 가나라 탄다 개게 둔주 둔구다 고수님마도 하면도 세야 가리나 리천지게 다와 메정월에 안구마치 동지시 디니 슈조날 샤유 신당우디게 과심부이나
1: 아자 아자 야요메 더링그 세디 수협시라유다 아자랑 가르뇨디도
0: 나 좀 아주지고
1: 요요
0: 야 디제 어야 디스
1: 디스게 니에 겸시게 하고 광두인다 뭐수 고르샤 랑 로브 가츠고
2: 니고 치게다
1: 야 니유다 왜 아자 Juma ju kia jie xia.
0: Ji. Ya ju a.
1: Yu a. Guam ji. Ya, guam sum ri xia.

킹도기 콜라티리 시리 여도주 충유 짱부시인 충무이 소변 군르 순수 진신 特동 시리기 윤장리 조주 군두위 겐지무 차트 코로 충무 샹샹도주 타마라 야서로 뒤조 서버톨라 장아르치위 쿠디리 춤으로 왕위의 최소기 냠시그 나우위 소자기 남바 지리히 토니 서시디토 쥬밤 쯤바라치 양느 김왕 니소와라치 니가라 소우의 민남기 소자 탐지 릉중캄리의 총신 장부송기의 고궁리 직린 집에 세 고라라 준비 모자를 입어라지

0: 아자랑게 미다 참부디르 쳔 톰주 근데스 뭐신죠
1: 아 제뉴도 뭐 셴프지 샤가 미야 호체 심제 코브시라도 그도 돈내래 아직 제가 지기 랑게 퍼스네 소세 감세 또 스뉴슈 아 나 밀파치데이 시마도 가장 고스도
0: 낭다 먹어 아자라 인다르시 코브치인 제게비나 강무 나오죠
1: 정다 지기 정다 마제는 크체스 니자랑라 되주 유베 아 나 님지니 지니 예수께 보았음
0: 용아 낭다 먹어 니 총시 디사시 예수 되주 유 암라르 니다도 죠
1: 니 토나 제고야 그 튼제디게 치샤고 튼다 유는 아 가바 겹시다 용도게
0: 스디제 초마시 가사 아자라 상하이 주드 니 암라르 다도 여고 제비 가제도 디디 네
1: 롭마티브딘제두게
2: 샤프텔레 같이 오래 아자 도시 교부든지
0: 당군이 영쿠무주
2: 시원이 생각하면 저 제와 들으나 두즈메
0: 니나 저한테 대유네 너도 빌스르라
2: 저 장외 중대 중화 전년 선자 두즈 탐지제 도저 차 조지 탄더 추즈지다 감은 중 숨림도 나 조인다
0: 랑카세야 도스키
2: 나 성메 산타지 시기대 감니 촬라친 수블 바이바이

0: 칼치가
1: 아마 아마 난 땀이 도와 깨쉬다
2: 고조 아마라를 개 채무 좋아 땅구고 난가 십지 시해줘
0: 랑가 상무 시해줘매
2: 무이마 땀이 있는 나 쉬다
1: 예 아마 쉬어
0: 랑가 난 로스 깨고와 혀마시
3: 민아 통주 마 잽지 나님도 진주미 주시 잘하라 녀로 채나
0: 나 고고 대바 차샤네 대부유
2: 아마 님 하시시네 나 공부 시절 로요
1: 아니 게 제가 셔도
0: 나라니 가르셔야 해요 봐
3: 자게 아무가
0: 보면 저와 제 있어 봐 마스베
2: 얘들이 쓰네 얘 아무라러
1: 이래 제가 가요 혹시

0: 야, 자가 기사.
1: 자들레 돌돌 주고이.
2: 자가 디스디스케바 개요 말해. 람보로 친친이 말해. 한디 파디 배치스탄다. 디나기 줍스존이 정중한 면서리. 제장 자리에 뛰어 지민도라.
3: 자나고 야구치 체육이.

0: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ལམ སུ མི རྒྱུ སམ པའི ཝ ཧན ལི ཕང ཚོང ཁང
1: ལིང གོར ཤ ལམ ཁི རྒྱལ ཁབ ལོག ཆེ ཁ ཆེ ཧན ལི ཕང ཚོང ཁང
2: ཡ མི ཁིམ པེ ན ཁུང དེ པ མེ པ དང ན ཁུང ཁག པ ན ཆུ ཡང སུ དེན པ གོ ན གོ ཡུ ཁོར ལོག ཆེ ཉི དུ ལོག ཆེ ཅིག ཅིག ཅེ མ དུ བ སོ གི ཡ མེ ནི ཆུ ཐུན སི གྱོ པོ ཆིང པི ཐང དུ ཕེབ དང ཆིང པི ཐང གི ཐུན ཆེ ཆིང པི ལུ ནི རྒྱལ ཁབ གི ཆེ བ ལ གི ཡུ པེ ཡ མེ ན ཆུ ཅུ ཅི ཤི 지신기닌주례주비 민추디 원투기 릉교 탑람기 고니 민추 나공기 사와게 돕라 민추기 규림랑 갑갸미고비타 나공라 폭도미베 터니 쇼균 강야미바 야네 상토
0: 균통 야메니리탕 대외 人心기 야메니라 편부유 규림용라 셴셴유비 셴셴뷔치라 겐린유 카바앙차 레워게 구지 추숨구구 구추숨 산예 라스냥 젠람 후캉면캉키 네드부 살베 카지 칭비탕 나녜 디탕 디네 시그지 루무체 디쿠 카지 칭비탕 나녜 메제 총캉 로고 총게 니동치 권부람 로고 루충 당부 카지 칭비탕 나녜 메제 총캉
3: 허야 생게 링고 딱진 한국디에 로 주제 권도와 대신다 다른 한국디 나란즈 사브르도아데 예 티레직신다 이네데 디 나로데직신다데 벌 신예면도아데 예 신다데 이네야 소브도데직신다 도아데 나서에 헝고디 진짜
4: 링고 딱젠게 헝고디 권제 칠을 침부이나 땜부제 능면에 심제 지체 고민도 닝제 다녀 강부디 메시지 아님도 깔려겹사 그리 있는 예 링고 딱지엔 그 헝고지 권제 잠보야고 지기인다 링고 딱지엔 헝고디 빨라다 아무라를 피우이나 혼나니 선바 가보 용범 하제 고년과 여분 능시 샘수 용부도 와
5: 년년제다 너고 유군년제 나금바 서초랑바 너주 전파 속에 너고 대본년제 유방 나다 나오는 서초강을 배당 나 상호당 당시 다중제체는 KGO 진무리 유방 나다 나오는 서초강기 경구당 신호 주구상말 인다 리밍안 냠리 낭초라 리미 루치당 십제강 낭초계 피라 딜루기 나와지 나와 대부매바당 나와 속개바 서초랑바 주주 냠바 속에 내주 유지 유방 나다 나오는 서초강을 배당 나와 우주 타고 속기 나와 내주 유지 유방 나다 나와 서초강을 배당 유파 나와 서주 칸기 나와 먹고타 나와 장스진에 일라 딜루기 나와 시진 개용기 무지 통다 예신 리밍아 무지다 시제 냠린 제나죠 나고다 나외네 주 유지 유파 나다 나외 서주 칸을 비다 대단 루지 카바 내고 제 구지 조지 송아 지지게 산에 하스동기 냠젠 할람 후가 민간기 가들

0: 게 수, 니
1: 조조, 랑 고비에 대한 얘기 그리 얘네 랑게 봐봐, 닌다 랭게 가르치고 있을라봐
2: 랭게 닌다 랭시 아무라 닌통구 던더 빨라게 고순기수 쉬어요 마시
1: 다 그리
3: 야쇼
4: 나스탕 두개
3: 어, 디에 얘 지저 체브리, 천나스 김민도
4: 桌子里面就有借的面光不要洗地里是不是土司借呢让你这洗不擦了面光是在起鸡不知道啊趁这边减胖洗不擦了都要洗压脚啊啊死地
5: 다시 한번 고비기에 말해야 돼. 제 귤을 도와.
3: 야주.
5: 前提的 小组工作 看过新大院长 让你们都 参加结果去 말이.
3: 对的. 地青啊 健康上上地做 给这个下去请一下
5: 现在小唐某拉工作辞职呢嗯这个是生意那么三桌是一哦他的年长是一笔康贝等待的扩充呀求求是你第一呢年大日期让大年龙退股的特别有嘛的
3: 俺们让俺们热吧，嗯，哦，钱呢？用啊。俺们啦，今天给俺们通知的。你是的。今天我们通知这些，悄悄俺们上学，可是俺们是不是没去接过得去？ 이내 통조개 성격 체자 만나서 견등 민도
6: 걸로만 근데 쇠브리
3: 야 그저 영문도
1: 마 근데 쇠정치
2: 암라 걔랑 그저 마게야 가제
3: 왜
2: 암라 돈도 그저 마게야 가제
1: 그저 마게야 다다 야고 매자리 랑 과로가 어찌 범디 있는 소쇼 아마게 시험이 배아
3: 这是彭迪呢我听给是个钱都是个大家养亲差多啊让我看这边土西前边
6: 能带你们都把皮子咱们这天主可都有用你吧土西电器送哎电器没送鸡蛋前呢车队买来换罗用的让爸爸爹家的杀我的神就领不有的鸡神不都贵
3: 你很多钱去让给罗达的八百点子的月主给刚做年轻的月给妈妈罗达两个月不得给开不着我呀行呢我的这是蒙古大爷月

0: 도치도 찾아지 걸삼죠. 나랑 오늘 심부 더 찾아. 아, 디고나랑게 기준시야디 발라기 슈킨티 있어도. 디고랑게 발라 걸세야 뉴뉴르다.
1: 예 발라에. 예 발라게 미치 미르러람나지. 추출린 수야 로이큰 능마지.

0: 닝다르실기
1: 알레온 되진 죽인다 잔롱라마요 장가 운에 보면 제일 위나 둘다 네가 삼리 어제동 고중에
0: 교스 교다
1: 영화 영화 영화
0: 차야 맺든지

0: 도치소.
1: 나 나 然 baby 태어났나라. 네제 대년이베.
0: 나 쇼다리 신감내 랑고요 사람 숨숨은 거 삼시.
1: 할래. 예쯤 집이 전신 다시 켜래 아 모두 있다. 예 삼을 수다.

미 창문이 랑소수 디탕기 겐쿠와 앙탕부디인 타체는 강저체네 능력이 디탕라 긴송치고삼 남군기 초외추 삼긴낭둥카 미바도 주토바구 라파 양스주와 따도 클롱코교 용마치바 카레게바 지투르주바 미신당 지지치급 파다우 참조바 로탕 흡지교고 카기보이바 디당기 초외주람 균형치바 초주 뉴고용구 토낭치바 서동기 주람 야바 류제원 참제와 千日 두둔라 지송슈와 타마봉와 탕 차라라 추치바 디탕 민비에 주람 털와 신비에 캐수 야바 지조기 초외 구지 야바 캐시 키랑 겐수 레군탕 지조 편디 레군 롭자 맨캉 킬레 치제 주기 서치 총르탕 총르 침무소 조내 쿨공탕 레군기 레등바 인치 닌다 니바투 디탕 딱제 치구 캐시 차와 게바탕 로야바 류슈 미바 미군 나와 소기 내다 유치 투도도 면주 치구 강배 난기 쿠유라 닌달 기공치네 롱 쿠르뚝 치바 지비에 직체당 직구라 짱저 툭시 야부 치바 지비에 쿠공기 쿠유 짱저 균형 치바 쪼네 쿠공수 꾸응이기 럭주 직체당 직구 직조 치바 미게기 추딘라 토낭 치바 허치게바 암 로게고 짱쇼캄 라베 추미 카나게고 로숨 옌키 응고 컵게 메베 짐치 유베 미토기 똑살 로체기 응고 컵게 뿌 꾸유마 치고 탁바투 겐군 추 정군앙 규림 용기 응고 컵게 바탕 권내 타르웨 민컵 겹고 랑을 국송라 숙겹고 랑셴니가 편라 디탕 용토

0: 시조 제세 먼저에 타더라 강아 참마시바담 자니 강에 된지 人把 먼저와 나 소시 세제 담아튀야 제자 조교 전이 전비 베기 앙당보와 로회제 니킹난 된더라 탱카히 시제 이게니 앙당보 토바라 하장 가보쇼 다다 머리제 소준 리자 남장 전전제 장 니레리 만디 바라 자 좌던 조진도 기사바시 시제적인 니제 아주 추세 거라 시가라 빈바 볼레 냥데 남장제 시더라 신고 소야 다사 총체다 로가 총체라 로스 콘도 수제 저카이키 젠더 작부 신이 타도나 형화 전에 시어바시 냠데 젠젠데나 먹게제 산이 자마시 저카 신용체 젠더 니효라야 냠세 쳔부치죠 로키 빈바 볼레 팀어 저카케 점에 딘빈게 데린 시드나 랑자 유생 언니 자카나바이 데린 다와직 칼리 자빈 디버시 타도나 정제 약부 톱제 저와이케 손바시 라시 빈바 볼로 팀을 제카케 점에 텐지 텐비 류전 진소도 랑자 엄제 쇼와라 토지 티크진 앙당보 전에 세진 있어바시 시티기니 멍아이 베메제 랑초 볼론 젠더 탱아바 고츠바당 로카다 라시와다 닝제다 아리와라 젠더시야 로카다 라시와 젠젠더체 쇼니비 가장 해바 캠보메바당 제일아 경쟁이바시 라시 제카케 타라더장 조게 젠아다 아니 아니 토니 자카나바당 젠더 이게테나 닝체 제카케 파고 자적보시바당 마리 제카케 자 고소니보시 다른 닝체에 대장 등이 되니다 마디 아지 개토니 자카나야 베메랑초 보로 르메츠 뉴휴 요거 젠자 차차오 시비 산티보초케 벤보 냥상은야 멍아의 베메랑초 보리라시 팀의 제카케 르마 정진체 나치 제카라 자카토송 신용리 되나 나치 남군제 추세 된토마송 예멘 젠더 제점지 장보 탑제 제와의 기상바시 샤디보로 초경 카비 포모 냥신 젠더야 뒤가 연구 소요 젠더 당진 요바츠 랑상 응원 젠더 차차 오시요 젠리 소리 유비에 좀 이겐지 계산 팀비 말 농야 대체 젠더 인비 이제 팀으자카 젠더 카당비나 휴바담 나지서 용태도 리콘다 라시 팀으자카 기타 젠더 시점 바시 좀에 제로도 키시제 젠더 자자고 신이 난군 좀더 시비 켜지 강이된 바시 샤지 보로 이제 팀으자카 계점 유위에 나치 자제 차 최고 시반이 젠데야 자차본도 정제 장부 탑절 예고 시지야 샤지 보로 잡제데 니 가슈 인비 먼데 전정 시딩 서바시
1: 시다지비 체조소니 랑슈 용제 양다비 시디리 이다완조 바다 라다지비 로주로스 초고 쇼동제 거리 총데 초바다 랑슈 요당제 주니 원게 장조 비부자 라이죠이 사자카다 침박하기 시진핑가 땅주 쇼공바다 양다비 시디리 이다완조 바다 라다샤지 거제 세자수지 시진핑게 지기 가친지 공데 로주 띵자시니 핀제다 냥뉴 쇼동시바다 찬히 키사시토 로주 로수 쇼동리되 야부저디
0: 罗久罗水平地地,俺就爱人家搬家的协助公配同意密切的协助人罗地人几家被有三八准备都有清部人就要写个别,年送那瓦日。你的用当位者将领文言知道比部长徐正文,用了个筹把当,用人员送出研究看,被用电子卡记了片年,人家三座当人员送出别写,人家有个天年,公配动作素质,理念地,大概那瓦是,空开,人力界七句来一个筹把当,天空界来看定位写的。 人类有个天理解不接头动个。对这一切年少学当六岁动画当张经理学当找到对口客当点。人类有个人自学学有能三百多个。公平当点将用全个千个新年。人类有个成绩正常策略水点。不用用的对口当比到公平用着。人类有个结合有三部也对口别。年少那把戏。
1: 建勇家先看你们听一把现场家现在就送你进看住然后用家出了作为结果当先看团子为就当真的从的拉萨出发日才用的说你对门天忙出了这张大地这把当这玩意儿另一家地来到西的右边中华妈妈新的家各家先看可有成有这张和他心里然后家搬就到学出中车天牛休息人不当先看可有地继续西边平地左右休用你们不是地 谢宗永生就车听牛个错话行为可有三部也都有把戏。那是周末拼了机俺最给你日夜习把当就车写学咋子行了都学么多话记呢陈楼了自送学把学日先看了都学东西下学同志俺最天对学呢陈楼了定点先看可有送学下学银行送把戏然后就先看可有听可有强制天地接住日滚就才能给 中华妈妈新的家客家先看可有成就给三对先看送兄弟就车必达公平用劲陈局家嘛也定不一定月 俺最别家给你头呢，也能到陈老这家也不嫌的。开了家可有松秀些别，些别人跟着你这下就赢了。小组里来看给，满足的人多，趁机可有松秀些别拿休息，别个谁就赢些松把些。啥用的说？大东先看团子为用针对可儿，可这些把当，用家参考看给，先看先做团子当，哪些团子？三对七的团子给，几对团针对些呢？ རང རང་ཅུ་ཅ་སེང་ཁ་སུང་ཞུང་དང་ཐུན་ལི་པེ་ཅི་དོང་ཅ་ཉན་དི་སི་པེ་ཡུ་སི་ཅན་ཅི་གལེན་ངབར་སི་ཡ་པ་ཅི་རིན་ཡོ་ཁེ་ལི་ཅ་ལེ་དེ་པ་ག་ཟུང་ཡང་ཅེ་ཀི་ད་ཐེན་ཅ་ཝེ་ཅུ་དང་ཅན་ཐུ་ཐུ་ཐུན་ཅི་ཝེ་ཅུ་དང་ཐུ་ཅི་སི་ཅུ་རེ་ཟང་དུ་དེ་ཚོང་ལ་ཅ་ཁེ་རོ་དང་ཡེ་ང་ཅུ་བེ་ཅ་སེང་ཁ་ཐུན་ཅི་ཅ་ཆོང་རིན་དུ 동니 뉴욕의 아메리카 가망초라 신간 고요 송주촌니 핀지 디위키와 토바샤 진이 희에 송바지
2: 향라 산저도디 카이스죠
1: 니히고 로니 손비장 최초와 희비에 리니 요고조의 주시고 나큐르니와다 세구나 응미효야 간전되다 인용난비에 리니 요고의지어 사두초비에 산이사도도 비리소 괴리시여 바마지 리니 요고자 냥리변다 저자차다 포녀 반달라 치야 지여바지 시당아비단 요니에 차용고초취 年至中季节, Kayukitiso, Kubi Ligir, He Hirsi Hokir Dong Yu. Kajiso, Mateja Tangatula, Kodesini, Yankanzabu, Kura Inula, Ko Yisibata, Divi Jung Kutanji, Si, Kura Sili Sunju Song Alala, Daki Hitachi, Jinza Du Duto, Sayabaji. Nidu Dinki Zongi, Nindu Jemini Kyoza Rulu, Zonin Din Zuli, Rija, Tinza Nandala, Jungchi Rimbi, Zini Toyubina, Sunzan Dinzo Dun Yan Zuji Jota.
3: 有句全部母将边人和团班旁的用些句用这一件上组就出家南着次月了村上所别当研究了一句南部恩国所家别对了这所大洋这话也把这你去过你们总给来给对应的从这些的将用家心里用家一些天一笔来过年大家期待用的这句用的爹用家一些别克人接当对唱的头盔都是比张给人业绩错我自己来对了没你
1: 日用三只当对我过去送的这一笔总得向中组级人把送件行李用钱歇歇里对吧用足后一把日你去过成果区严不敢重用给该中南比率战争从你瓦当人组图他把提把当这提就开始敲查为年龄南的卡界归这些月重要的代课得给年组清把所用你当组兄来兄弟家把他家给年组清比外家这瓦样杀得当一把日
4: 你对公家总结，爸妈不愁娘都学别公司人家绝对作为西固别话当，西固一出，前站个路数当娘的前头，就在让我来去做这所讲男的去一别，爸妈不愁外界在我啥都清白嘛子，没得听着的，希望大金着这样，滚地退一把子。
5: 这不当把天地看给三九，你这学菜。
6: 天里忙完三九千的呢，叫我这真的APP来洗着。
5: 俺做三年家用。
6: 三年家用。

0: 계급 난사주기 용장 체비에 정시 상식 토네 원바라 신의 란예기 제리 숨접 제바라 총재 원세 퇴부터 여바시 다바라 란예 투어 뒤제 법도 그 책동 야타 시주 땡게 체승비 제리 숨접기에 뜻십 체련 자제 균제 메바라 퇴고상도 신 여바시 갸르무 추나타 차왕 칸도스와 계급기에 존의 숨접 제리 주고 망토 신 여바시 니론생로로 란예기 딩카 공영기 장보르티 니동 중립의 고장 칙동리 고장 니동아 빙급중행의 바람왕도 치마타 주무 공영기 고장티 니동 접시류의 고장 압빙급중의 초기 초수의 매 바람왕도 진신 마저장도기 고장 칙동타승 유바시 德시세렌치의 뒤로 군주치경기 추제직야타 출주립 중심마타 장보로 치초기 숨주소니 차 시승버티 니동 주주류 군주추제 고장치 니지 니접시차 숨타 도루이는 야정급중압기의 차 구리 파르메바시 타바라 란게 토 군주 체겐키 추저라 뒤직도 더십 체렌 체베 창보로 망슈 이바시
1: 신데게 베체 주피니니 점링 되공메 뉴스포 켄설 첸수슈웨 니무시 헨고세 슌키 지체 주피니 쇼르토 되공메 뉴스포 켄설 첸수슈웨 제고니와타 헨고신진 리자이민키 이토 송셴능거 타파 루규 케밀림바타 되공메 뉴스포 켄키 민차르 도르균도웨 차취 무퇴비시규 안츠니바토 리비만키 젠시기 되공모도웨 루규 셈르 덴보르니니 게지지초탄 린토 시디린탄 탈비동괴시 송부시 피르빙실 리비만키 되공메 뉴스포 켄키 능미타 망츠즈조기 쿠메카지기 지츠줍신님 피르빙실 제대 리빈슝츠칸기둔토 모괴치베 치고비디 되공메 뉴스포 켄츠 갸블랑치니 리빙게 막튼게 기동츠치발 모괴치기부시 피르빙시 모괴치고슈 켄시키 점리 망친이부 죽디니 로게주케 직칭유야 德共美 뉴스포 켄키 네튼티 타팔 타규양 타식 총미 리빈기 먹초기 낭니삭비 겐신러 这个月别 만츠 뉴스포 켄츠 갸블랑체니 리빈러 먹고 타지도 지규인시 송부시 이른키 치퇴존진키 루치 모헤비르키 지츠족솜니 치퇴존진 모지타바이 탑추 카세 덴키스이유비 이른키 뎨비 차게모 쭈츠 괴련 차블로 규인시 쥐부시 이른 연절키 비베 생교난 괴발 이른네 뎨비 차게나 이른 타나 퇴르 윤시 망퉁 차쮸 비교 참조 지규마세 이른키 초토 강삼조교 이른라 마겜네 쇠베 쿵군 카섭 지규소 쯔유부시 어리게 송부장 히그세시기 지체 조섭니 어리 먹본라 이렌케 초토 유진가 규도표유 지주 유비시 어리 노세보자 베센티이 티닌사괴베 진지탕린 슈급 어리 이렌케 벤조티 알 쮸뇽메베 체탑 주규 인시 주유비시 어리 년조르케 지체 조섭니 어리 뷰르기 게체 롱장디 비웨 생교나 어리 먹본 탕 이렌 먹탑 치베츠 미미 넘추 십주생어 돌균 충유진 미미 넘추 티다 소웨 진콩지겜네 어리 쿵쿤
0: 卓拉通球教松破月季溃于不是。二零年九日起，几次教松人变为生育了新的。为啥开拓俄东前年，你个就前边，林肯当前南唐出生的差不多，外形转当前南唐出生，结不几次于不是。也门胡塞长这个村金前边，三八生就看给你最别玩心的胡塞长这个天人明明能做当的，说的俄罗斯语，其人是古的月边，说的俄罗斯语。 阿们公司都能做上所的事来解决解约金，他定期解约贴，所的俄罗斯也门去，阿公所进驻级别，切据了昆仑六七一不是，明个了，所的俄罗斯的，你这地名去连康阳也没不是，不是使用的，其实叫什么人，编出了这种去，听起来大的级别只有可能写送，而是使用去，不是给团子的级别，国这个切入三百了，我国切入七八十不是。 虽然呢，俄罗斯将被这边国这个切入铁路，他们对马马是让西给他这边是讲银线可以不是，但我看不了俄罗斯这个团队看起来国这价值你怎个不具强大些不是，提前说俄罗斯那边真西给年岁切入就把它开压的，不是区别结构他收购了国这三百价值九年价值九年三安排了对也不是。 此路拉里昂出来往去，记者叫什么人？因此他法兰西、伊拉利、西班牙所拉里昂，仓皇切入侵越不是。 法兰西深究看给内水表的行了，天津、俄罗斯国给米通局的集团提松动阿比拉桑了，全世界摄氏度甚至双眼睛能批的也不是。法兰西深究看这个全世界摄氏度，甚至心理上安排了拍的也不是。因此嘞，第六春给草花七十九给尼木深度的也不是。其次，就说明因此他法兰西克里西亚所结构给南西的面学为问题，蒙族看这看米章看面穷也不是。因此，江南年度区域给其次就。

0: 예사쇼 따르도
1: 저걸 가봐도
0: 됐어 집에 전화를 해봐도다 뭐지
1: 정관님비
0: 아 정관이 뭐지 소년 송소
1: 얘 봐도 담이 루요마스 숨도 없지 가죠
0: 됐어 먹고 따다지 담이 루 짧은 지금

0: 사슈 오영자 장라 다르조스
1: 마 창마 자미스 자미스 오이나 정마 칼라 잔디 당고리 시스웨
2: 유부조주비 노조 고자 다와니 유와방 조주비바 너디 지시유비 로디비지
3: 지가
2: 마 군소님의 군소님을 지지해서 장가 부지 폭격지 비교
3: 뭐지 허로 마 저디 레몬더 빌라조스 요고몬더 주지지 랑그모보 배신 고체도
2: 쟤네 대비야 랑그 당사 고대이다
3: 용아
2: 당연히
3: 용아 여기서 리프도 완전 예제 몇 시에 쇼

0: 산제 교치도 라람사 시안을 도우유
1: 레스 어윤자쇼 난지 주민아 쇼 니가 중국 뒤미 넘주 잡고 되지 난지 쇼네 뒤배 자긴라 당리 제민도
0: 관제 넘교 잡고 유부 마지 나라조 텁두 자지 나모기 봄쇼 당괴 치쇼지다 동쇼지 관제 자미 쇠부지 想知道是 무디 네버딘 제이노 공좀 제야 니 주민 파리 우리 쉐므는 시 지구차부지
1: 오윤자쇼 고루마나다
0: 계직 마시 전국 판초기 등지 주민라 조 로보다 시계괴라 디신 전다 고유 랑게 전당다 레그괴다 니가 전부 송요시

0: 다지디 먹답 죽지샤
1: 제자 신의 죽지소 멋지마라 제스틸의 쇼인다
2: 등어도 안 가서 마소 냠도 좀 어쨌들이 쇼지
1: 띵아 저도 쇼지려 숨기 또 쇼어 뭐듯이
0: 조심하오라베 제바시나스 제등아 저 뭐노도 호동당 그 먹고 동디 잡고 싶다 돈어 중국 접시다 막된 네법라 자외 정식 등도 용글 숨기 제바 뒤고 줘 상정보네 저 최도스
3: 제자지
0: 다 줘

0: 노대소! 마마가 두쇼치대송 노장도 냠도 송치! 산전바울 개행아 양쥐 죽지부시! 나도 개행다 저거 방부잡에 토니! 양쥐라 도다시잡이! 잠라 노들 저월하게 송신한 것이!
1: 노대소, 마르마그 두쇼치대 솜니 훈우 겐쇼솜다 찍고시 훈우 세포투유나 미주 자와 매체부시 산천바오 예그니 안소 마르마그 빈조 먹고게 훈심 찍도 뒤니 방아침뷰 덥심 제베 제부시 먹터 디추도 안소 사쇼 강사리 유베 마르마 찍도 뒤니 공조카기 송자다 치소래 주베 빈대에 라게 섭도 치요시

0: 다디기 개거티니 나조 마르마기 규르미 닝도다 라미기 대세비 개거식다 장디기 개거식경시 왠자 다디기 개거티니 나조 사지 타네 데네 뭐 이봐 당다 마르마기 중화 미마기 니티니 지비 생게 링루바 고괴 제베 토럽 사무식지 나조 사지 샤샤니 개거네 개개 초스큐시라 나츠 가지치웨 럼뷰트네 외도바웨 럼뷰토트 규베 럽지 뒤뒤디니 로규게 떼버리니시
1: 로규조 개가 잼지 슈베 삼디 나츠 중국 사제치도 랑소 르동다 개개치도 튼규준이 로규조 구드슈 구드슈

0: 어야 세계 링고 딱진 한국이 로 주제 건도와 대신다 다른 한국이 나랑도 싸불도 돼 얘 티대 직신다 이네데 이 나로데 직신다 돼 별 신념도 돼 대신다 돼 이네야 수업도 돼 직신다
1: 그때 난 저의 한국이 진짜
2: 전수당 내 지금이 집에 지고 전수당낭 대신에 정규용기 내년제 유계조 내 총가도 편민 이미 비주당 내년제 다균 지적배 내년제 유계조 더나낭로 내년제기 내둔기 업직무 미대와다 영무 미다와 예수야부 미티바 소리 집에 차로다 롭종라 슈긴티바 마세 미남기 내게 뉴제 마로 좋아다 연구주 내배 착제네 법에 내가 토로주시 내년제 유나 전수당낭 편당 개용기 무지성다 총가 이비 연수유 사용월수 나고 데르시베 전남툴라 업직무비 전수당기 샘사기 저와줌네 군라 대당치 유주당 미주 나주 상하소기 주터마외 성가도 핀네 이민안 배주제나 초라 단도 바이어 바이윤산 净修堂 중매 금주진리조 미장라 세시유배 원란림나 원란불유인 배주 탐지기 니의 성가도 핀네 루트당 이민안 연보당 배주낭조 산에 하수종기 링고샤람 파고송종기 이담 가방자 량호제 구지 주지응안 안니추
3: 신의 누강 변종 예나 누강 김유빈 학장 고르 통조로 예동대 변종의 냠도 뷰제 토베 피제제 불규 중국 신의 누강 변종 예나 누강
4: 야미 김비 너공 디부 미부타 너공 가봐 너치 약스된 바 고나 고유코 럭칭이드 로스틱 진제모도 과소기 야메니 추퇴시 교부 칭피 당도 피타 칭비탕기 튼세 칭비루니 계급기 치와라기 유비 야메 나츠주시시 지신기 닌줄레 주비 민추디 원투기 릉교 탑람기 고니 민추 나공기 사와게 돕라 민추기 규림남 캅야미 고르타 나공라 폭도 미베 토니 쇼균 강야미바 야네 상토
5: 균통 야메 니리탕 대외 人心기 야메 니라 편부유 규림용라 셉슈 유비 셉슈 뷰치라 게린유 카바앙차 레워게 구지 추숨 구구 구추숨 산에 라스냥젠람 후캉면캉키 네드부살베카지 칭비탕 나녜 디탕디네 시그지 루무체 디쿠카지 칭비탕 나녜 메제총캉 로고총게 니동치 권불람 포가룹총탕베카지 칭비탕 나녜 메제총캉
6: 다야 자기사
7: 자들레 돌돌주베
6: 자가티스스케바 케요 마레 람보로 친친네 마레 한디파디 베지스탄다 디나기 주스존네
8: 永春的名字里切张家里的感情名字啦张大姑也不是切语所以这门友的店家韩立方陪着当的这个人都是刚就站起婆婆当所以这门友呢就是地来人自己婆婆当而你出现当呢所以也不是领给这样我是恰恰都是也出口下了你让了陪着当的韩立方给吞下三个的人的去了呀你们我了呀妈妈洗洗的当南部了呀南部帮部
9: 也不是要的韩立方的我那也要多韩立方跟踪店给阿们那个班的文字也不是那种人他是温州村的强国长韩立方从康公司坑冷书米住三边我韩立方从康林国下蓝体给克布洛车开始韩立方从康狼火动我堂卡拉萨瓦你年为个八八十住狼子预防八八张西康的撇盘预防八八张西康起日本美本娘们连堂说的囊球 冷血团巴塔刚拉四处狼巴八百年在塘轮中八百平年四个开巴所及八百年团月子预防八百张西康的平年人民啊娘们连堂出的囊球预防八百张西康起七来明年做兵窝帮年居得堂八百张西几个月边过年配巴了各所修他的卡巴了今年我用阿切子预防八百张西康起七来明年开一八百大共七百四共龙就接受了人民啊娘们连堂出的囊球 八百年在堂轮中八百平年三个开不锁机八百年团月子预防八百张三康的平年人民啊娘们连堂出的囊球三年哈斯冲击娘真罗浪国大昂角松录制卡巴尔两个月估计初期松啊积极给

0: 보완 사승이 미큰저 쇼래.
1: 미드 팅아 작속이 취비지. 고콕지 케블라니 수지게 제대로 좋마시. 왕호스로 쇼디 완전나 레고네 신 개접시라시. 미디 라월 미숨출학들 매 봤다야 말다. 얘들은 레드로 쇼지게 밀함바 친이라스기 랭겔이야디 렐합스마시. 되다디 카스식시.
0: 네코들러 개용이 니즈베산치 난서 나그라요스기
1: 상게 마용샹스기베
0: 이 마용샹스기
1: 미디 경고시라오시 마세 람고조조시 장샤서군의 요부터 로집시 겁러 제마가 심니 니즈베시 주시 도즈모도 제마게 세조세부터 미디다 왕후즈 나샤조 부시 난서 나시 미람바 칭게 랭게 주부유너 니바르도 고치니스고시 고치니 미디 왕후즈 전의 요구도 계시 미디 고치비너 마용샹

0: 내가 세도 제수
1: 예급파 교체수
2: 지졸이다. 지졸이다.
3: 모두 더 수격수
4: 수격수
3: 홍군염시 체내 등교체
4: 홍군염시 체내 등교체
3: 헤이야
4: 헤이야
3: 헤이야
4: 헤이야
3: 모두 등교체야
5: 你们的越南了，俺最少嘞弄过什么多，加速白了，少了姑姑的这忙碎大人的。

0: 용아. 게르 송고 담규나라. 두글량게 심게 마스네 마스 소토 담지. 두스데드니. 마분제 고치.
1: 스스 대마치. 나 다르마디 제마토바. 스체 투소 니데오. 바르지 니드네치.
2: 둔지 미세디 미랑부 칭알라 버크드 삼삼추
3: 왕우즈 레조루가게 케말림비노 미랑부 칭아 신주스타 제도야 오마시
2: 내요 담바데 케야 마시 전도부시 그네
4: 제도야 아제마레 샤숑 겹죽셔
0: 조로마 니 신규유 조르나 왕후즈 나샤빈 초지 닝니 오다 님도 소빈 소친 유요르바 이내 니에 돈도 된다 신규유 저한 저 막레 칸네 송고 탄 조지 그세 공체당다 징주마
5: 你们这么不免的我让你骚我了别别主干了就是才有人你路军车带你们不行让给王胡子策切入边去你的入边的年轻不大你那张中国三百推堂归哪来说不及了也用你这边三十大你连个没都军没记得切通的心里大确实你天个天通没
0: 那孙娜这苍木甲索银被破穷江以内刚才去立对监听女人民见面多破穷我们以呢可以了那群女人冲出的那才出国去女人见个小事当俺们不行命让你们湖北哥们你先对做三秒解冻我注意的来过的的确有 사주 사샤

0: 부겁디라 리본다 카샤 쩡기 리강 속자리라 노베리 잡어잡어 육쇼푸 리르 동마디 미리다 줄로 숨겨 맞제비나 미네레 초큐도 제브리 라미바 쿤베 쩡그라리 거비 신주치 거비 니게고요리 리바스에 카샤 니교 랑게 링에겐 야치기 수다도 스톤쇼
1: 아지 아무라니 루르 과정 로도덕이야 리조 송겹치 스카스그랴 리다나 제유사 대비해주고 간단물 겹규리 네바베 메스징물 겹송 카치소아 대야 저리 대니가 포교고사
0: 장래 마도다 미사디 미러네 미러바 유론다게 리조 롱숨을 야띵제 소화기여리 이네 랑디나 디제 말이라 초다이 디제 말이 리디 트럭이 무더 메베 낙제디 콘즈 김쯤르다 리렐 하마를 쳐버비우다 키여 말이 낙제디 낭기 신도 점이나 조다 다가 능신 속자 춘주다 남르 비니에 접주 가리 이네자 산에 끼베 적다 메베 리제 리그기 추된조 정지철 교위나 냐다 샤나서 촌에 도우리
1: 시비스티스 마치 참자
0: 마되다 나게시에 더주이
1: 아지 아무라는 갈시고라 아무라인
0: 랑게 유롱디 리주롱숨르야 송교 마제위나 엄지마도 서교통 맵처르다 매부츠 시슈요리 랑게 미럽 지메체도 삼노돈
2: 광후스니에도 로총을라 튼도소소 나글레소바 인사가치 내가 지금 맨슬럽다가 육샤장사가치 니 소다 야구스테요 라세제 루다르슈주리 미디이나
3: 마윤샹나르조 광후스그 레거 미데세제주리
4: 용샤 다리 미강은 예술샤 랑카바치바 暴风草外给不及 别的缺主动啊
3: 아자
4: 哦
2: 아자 콘서트비别数据为了 框给来人做就能够
4: 아네 数据为了 是的
3: 暴风草外给不及
4: 忘了
3: 确定是谁去别
4: 没地位
3: 용미도 草外是不是给不及 람사미가르게
2: 리스
3: 예바바다고 용시
2: 교수
3: 조
2: 대토
3: 조 数据为了明啊接着过节去那些新革命接着搞的运呢可都写下去去可着可都打卡在听三天这一嘿嘿这三年压你新革月数据为了给了我那名上不及了一下名上拉了一下给了个年终归不过节不咋年不过节不咋写去那边这三年给了下年为病状这个月年四年了给了病状的写去那边的写了去的
5: 俺就拿了阿拉妹子去阿拉村那儿。阿姐，老师们能答应呢，就到阿拉去有嘛的，叫老妈，俺替你解释下去。连中主管入兵的，让你今年赢吧，明白？你也谈得不多，过得钱有没？你也过得气头没多？

0: 고다라도 지보 수지 위에 나가 나디 좀 송추 네 님 숨나라 님 숨나라 공개 리트브기 루미게 붙여 마치 타주 송기 공개 군이가 쇼게 인지 랭게 송기
1: 랭게베

0: 스몰링게 성공 감사. 만나서 양가 규제 도래 리세낭 시세 중바 하장기 가부초. 핑원기 리세티나이 민낭 안전 남핑게 서야 매주 공가 정기 함타 타능시 송전 규제 서배 범수 첩대나 메시징기 럽슈아이게 샵세지 구지시비. 핑티 리세나이 민낭 안전 무튀는 남핑게 서야 매주 공가 정기 믹세기 체제단대비 시에친타 고시게 남핑카지 구지시비. 제샴티즈나나 순냠도 균리스나도 아
1: 아자 희란 차샤빈 드군 셴싱기 균즘부 소실벨
2: 레게랑 아미라시베 어디 균즘 레게랑 어랑

你们俺是住着这家，嗯嗯，这家呢，他这呢，哦，先给同住他是，天朝的，啊，差不多那，哦，差不多，差不多，差不多，差不多，差不多，差不多，差不多，差不多，差不多，差不多，差不多，差不多，差不多，差不多，差不多，差不多，差不多，差不多，差不多，差不多，差不多，差不多，差不多，差不多，差不多，差不多，差不多，差不多，差不多，差不多，差不多，差不多，差不多，差不多，差不多，差不多，差不多，差不多，差不多，差不多，差不多，差不多，差不多，差不多，差不多，差不多，差不多，差不多，差不多，差不多，差不多，差不多，差不多，差不多，差不多，差不多，差不多，差不多，差不多，差不多，差不多，差不多，差不多，差不多，差不多，差不多，差不多，差不多，差不多，差不多，差不多，差不多，差不多，差不多，差不多，差不多，差不多，差不多，差不多，差不多，差不多，差

0: 허브지게바탕 나주템바 나 감부소기 나군 대부메지 유방 나다 나외 소주칸라 피다 원두기 직제레 이미 십제다 냠니 남조라 꾸니라 오 징우데라 년제기 수나레 주외 대단시 진이 나와 나소동아다 서주랑바 나와 우주자바소기 나와 대부메지 나다 나외 소주칸라 피다 원두기 직제다 칠레기 라제토네 이미 십제다 냠니 남조라 유방 나다 나외 소주칸기 나와 먹바타 나와 장세체네 게라 대륙이 나와시 지니 유파 나다 나와 소축하니 개용기 무지 참으시기 다다 카바 겹지 지레기 섭주토네 계기 나다 나와 네들라 다큐 지니 유파 나다 나와 소축한기 대탄 지심 지구비 유인 나다 나와 네들 칼라 총가도 피네 십제 냠레낭지 고르구단 고수 굴레미고 하세산에 하수종기 진관추 냥제화람 가방자 레고지 구지 주지 숭아 지지게 하세산에 하수종기 진관추 냥제화람 가방자 레고지 구지 주지 숭아 지지게
1: 新的女刚品种也让女刚进女兵发展国的同志也懂得也很重的念头比这特别偏见也不准中国新的女刚品种也让女刚也没金边能空地不免不当国哪国语口所给也没你村团是脚步清皮糖都皮糖也可以千万来给预备也没那次就是新三年他是娘陈郎富康面看起年度不三百卡纸
2: 红果啥不地我呢现在面这个不一样多啊你就这样不行多养过呀就这点呢要得不连果得当出来红果地夸不清不松长刚把那几个汤刚别说的证明那照顾很巧多啊
3: 另外大件给红果的关节吃了清不赢呢 电不接 能免了甚至借钱公民多 Ningje, tan ye gang with the message and him to Kalekyosa. Tari in the ye, Lingo Tajeng Hong Kong Kunje. Jambu Yahochiginda Lingo Tajeng Hong Kodi, Balata, Amla, Pivina. Hunan y Simba Kabo Yombo Mazet, who knew why you were Nunshi? Simsu Yombo Dawa.
4: Wu Bei Zizin Ki, Jatu Chukutini, Kuzu Gonata, Sholo.
5: 你不明都吃有点嘞，也不吃明显。
4: 他说五辈子自信去，摘取点来去，谈到摘取出把，果儿吸住吸骨头，果树果连玫瑰茎。年代从刚来我那片片去，关注就是人不明白，自己给五只抓糖，大用七个人。过年来地摊去摘取几把糖，五只大用难过去，五辈子自信去摘取几把糖，只送点来看了片糖。六只卡巴两个结果去，初级送啊，积极给，初级送啊，积极给。

0: 나지. 안 들어봐 제고 컨디션 베비 내 잡에 시슝 게 좀 참아 다 나지. 안 만주 뒤가 조 가래서나 누가 투조 있네다. 배정 한번 쳐 보이네다. 안 뒤나만 내지 뒤 잠자 잠나니다. 아니 자고 나니다. 되게 배 리밍 토네. 지 하삼 남다 토네. 로갈 심카르 토네. 비게 지 뒤니 님도 지금 라제 야고 시청송아. 띠은도 잡아 아니 보고 된도 답에 가서 오래다 행기기 지금 깨도 그 싫어 된데 보고 답 자다
1: 시즈 총계 남리종 갸스샹 고래 총주 집에 함을 속으니 계급 인배 의미 인내 수샤 샹과 함을 균진 집에 슈누 로종기 속으 계지 시인시 의미 인내 수샤 송경타 균진 집에 가서니 밀토여시 내던 태민네 제로 니도 니시정일에 다와 출발 남린종 갸즈샹 고래 총주 집에 함을 속으니 접시
0: 아주 부구츠 김다이네자 부구르니이네자 디나로 딱 초 간지토는 지규 아니 남주군의 시험에 되게 뒤돌이야 통제제 아니 부구디게 소중하고 좀
2: 대진이나 함무장니 단자점라 로시 락점지랑 선스 대진라이나 함모 가시 용에디이나 진내제나 대진레 파마람트라케다 니내제나 대진레 패슈 부지지에 디레지 대진레 이나 롭데낭도 이나 로마남라 함물람네 이나 랑메르케 르킹디 이나 에 마냐 공베당 냐발라스 토에 디레지
3: 니나 하스케다
2: 부싱스
3: 또 가져봐
2: 로디
3: 함무장은 말을 친사
2: 나수
0: 他们搞了一个，俺就水军那老街边呢，他香不落地，做了的他，直接前面滚电了哇。啊，因为呢，因为他老些那老困难作业，不过动作抽筋那就在困难作业，告诉他，忙着他们做不了那老的，别忙吧的，他因为老些那不是抽烟，这个别家打不是呢，民族，俺你说说，能用给他水军那老呀。 做做就贴近点血了的，他怕疲惫，第二个吃土也没菜，等到抽胸心大了呀，别这个老人呢，老人没得吧，难受，蒙吃过药的，啊你这个说过你们吃过药的，加上白菜吃不多啊，得叫上，得托呢这个，俺做，他丢了三百了，里头三百，啊你忙做了过后的，丢了三百忙做，这个，明扎金里头三百。
1: 第二呀，三月，过不短途吧，得进行详细。因为罗县那老了，农民总去七百，他们说不定空没米，十几下子不到，偏给投票的。可是现在农民呢，老早趟种出卡下，他们缺点钱，我日常是不比不嘛事。想不他们农民老先说，做不具体，想不他们的马娘空皮有够，规定和他等过的。他这他们错过的，七来米呢，做起我，特别他人就说的太了，用到钱不穷源啦。
4: 拉萨初居，还有西苑金锥当年，老端着汤啊，可玩。点点修为，吃点南熟居，彻底起心悦事。
5: 说不定一年子，那么久一年子，那么大一年子，上么药水点的，哈个送啊？我啷个做点重大钱的，干不中些？
4: 我嘛肯定是了不着。
5: 给没给？啊，哥哥嘛就啊，听听听，也听人真多。 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
0: 가려요래서는 종코를 랑 켜고 나로야 망조 삼은 속고 망고 더지 여러와 뒤인도 잡아 뒤나로네 소소 켜고 나로 정조인의 자 향인의 자 뒤나로네 삼와 속이 지게 배 지네 에 시제연대 야고 아니 니네 지기 가소래 지기 르단치야 삼로 지기 다 뒤주 망고 지 뒤나 보고 소정지야로 배 졸라 두고 요래들에 코랑게 지기 유보사가 치미네래 파 딜레 하게 지금 내가 등이든 때문에 지금 유효 삼상 딱 기간 남았어요 남 균도네 다 지기 니수 뒤주 나로 임내자 아니 야게 공세 공개 공세 나로리야 샤단 쇼리야 루진다 지지 제가 보고도 자기 로브 신다다 면자 지기 자기 이유
4: 어 좀 보고도 빠에 냐와 뽑이 달 루티기 야 림바 코차에서 나게마 개개인 림바 에 냉엘라 보카상 툰두블라스게 직 페워 다 신나 페워 되네 소망 도출라스 다 림바 니 페타 오다 숨바고 나리 화무티라 인지기 강다라는 뜻게바랑네 다 강다로 코도 숨바도 뒤도 좀네 다 뽑을로 대쇼 뒤리 다 저라도에 코도 람네기 후다 바타치와 후다 오추 다 오라도 인지니 딸이 미름네 미름라 다 인지니 두지리 보베 남다지 땅 저도 람조

0: 这是天天做年我最需要的我最重要的你怎么确定的你怎么确定的吃下边呢天在吃中切吧特朗普不丢个娘们来看看永远的点中他查到贴不贴起特区切别把后面切呢天在铁大了撒空车位从南西向
1: 이젠
0: 현재 총남티 총각 야채를 땅워터 뒤니 주시 사파식 기준 기체 괜히 종미 대회의 마음과 로셈 내 덮음니 퇴몽기 자샤디나 슈퍼바디 교적 콘튼 제주 잡니 냠내 강기 총남 생규디 종주 우리엔 기미 괜히 상매 퇴몽기 자주를 교교로 섬시지
1: Tere mangzu sengay na nguzo nidong nihyu zaibhi da zaksom tuzo sengay na ta nguzo maanchiya nguzo chomayon hengangki indisi maa zongido re. Tehsi tere talo nidong nihyu zay nga lo sengay na ta mangzu jiongla ta nyamle zidu ji chana nga su chonzo chongyongki nyamle indi la changma lo ki chawa chondabhi zidu te zongju da tuzo la pa jizu kira dungru maru hi zidu ta mangzu jiongki tena xe ki kuzu ki gulong senda tena xe zidu la karma di le re. Karmati tindi xe ta mangzu kaxi sunri ina ta wixin da tuzun no la jachi wo sanri ngo xinbo tindi lejian wo dula ta kuzu ki panyo chuan tuzun no xa dula nyonga mangbo oz ta ta chun danyi sanri ngo su chonzo chom ayo lenga kiri ki zon dili menda mangzu ta gombo ki xio qibdi ta me mona dobyo tili che ta
0: Nyamle kanga tuan dati 창매 된다는 요 단위 윤도티 응아로의 14바탕 고추에 바로 교수 융부 고외 닌티 제류토 장시티 두긴 메릉오리 융부를 교수 대니 융부 망도 침부장마세 냠내 칸트 상마로 왕원 인시에비 깨지티 방구시자 멘자토와 침비 라찬니 룬주라 융버 곤제자비 가조파 융버티니 카유라 유지 동미츠 라도파 마마지 제기 융버리 상메 예제기 외 덴토 송유라 유룽이 퉁쿠르 데미 팅르블라 카초베 종세 피게기 나로웨 데마타 저와 티웨 치르치

0: 강에 체슈디 군거시 메디칼이야 군가 창하르 첨부 역시 테마제 디가야 칸소 첩제 테마다 칸로 첨부 등시 다완이부터 수바 가 체슈법에 투제시 사타 탄도 파와리야 사야 마랍치 세츠가 용시 아 대두 잡아 미주니가 니가 유자 맞지 니돈 직제 가르제 제 남주 탄도 조비 테르도 텐도 담다 고순 초대제
1: 소냠시 쉐티 튜티 90배 내가니 떳디웨 90직 때네 바 테니 튜즈타 제세 무민기 닌가 제타 탑주 탑부 제비시기

0: 로달 지가 진롱 처모 사토르 등급 미디케나 러니 규제 최동만 레와르통기 사르트웨베 법수식이 미람만 분야에 초대 진행기 미남 진행이 담라테니 김식이 전종 잡마세 미럽네 미럽할 송급 제공액이 내식양이
1: 진짜 시바다 안가봐 되자 차나로비 되지지 교타 교조 제비 총종기나타 총종고차 모르바 라소바 양타 인외 호조네 고리용원지 미디케 담라야 내소바타 기베소 지금여시 제베 담라티에게 김자손자 인지 담라티에 송교야부지 퇴자 팅원래 마루치바타 뛴지 유고와 이내 대륙이 마루마주기
0: 민종께 망토 송화 대토하니 정중히 힘차라 최감 사르바식 체유 사다 양내 페페 유고와 촉디 스림하게탕 내디 송급 캔츠 스미유수 개와 망부퇴 혼수 진리 미디케 삼기 미디 벤진 존티 미티웨 마웨 통투 베르와 쳔타 니네 냠셴베 게캄라 돌균 포토 심테 체구기
1: 나와 주부타 듬바니 저리기 공오동웨 가제 튜지시 나즈 레가니 니다디야 고십치아티시 가르디 쿨리야 와타 쳔기 마불리기시 냠셴베 체솔리야 송겹 지베 체도 나즈 소주 시리야 고예제 소소수 겐지 카세비시라 수예
0: 겐지 카세 수예부터 송교 자주티 카세부 메베 열매 신이 카세시 두어 메베 겐지시도 교류 와타 키캄 용웨 사수요타 시바예 메베 쇼바 구시베 송예티 르게세 춘다시도 교류 송교 대니 내추 십주 제규 매바 대연탄에 기도시기
1: 만주 참아 니다 강담마 영니기 덤접파 양사로베 리토 탄도 강론제메 리오제 주요공유시 만주 샤센소자 고급자마세 탄도 유고와 파르다 링잠샤제 외제르 바르타 게조로 갸미조바 공어 동조야 고긴 소미조베 카달럽지치기 다와 주부 듄베 급지리야 통가웨 내시네 아 녜 차조 유베 총총 깨나기 공어 솜녜추 대체라 와메 강지도 나주 급제기 고송 차와 개바타 니 솜지 지메 체니 되지 체제 제조리야 쇼고마게 바르 송접 제비
0: 您送日人没有钱呢，对着钱吧你。每日给人就看了配位，来给钱学习。行商规备，恰巧没点。长二七位早当套路，学生们家被点送月呗。娘们先被拆少了，我们给送解决。
1: 老几个观看年，老年跑呗，冲冲过着急，急不急？你们你去上怎么去买点我他，只有苦不说钱钱。Shukso jani, Hojoliya, Portova Chepi, Gupti Duzamba, Gale Gibdi, Gibri Chosha Samchu.
0: Neji Narway, Chungchung Gojati, Sri Hargeki, Bertina, Chuji Shenshi, Sortubachu. Songjong Indo City, Tuzi Lecho Wata, Jinguri Lecho. Chagi Chungwe, Chungchung Gojati, Larian Shukson Jani, Hojosu Purgenki, Che Kuzo Nashu. Te Kirchimbani, Satu Tujiza Mimbar. Miri Gilarian, Jidobi Sunshu Sarbachimbe, Tisogi, Yi Debati. Soetu, Sirin Hajeki, Gurship Chikap Chebe, Nedu, Chuzo Sieti. 人中看了送给前辈您都提这个全是秘书你家不见
2: 哦但你家能打谁呢大家看人民开始继续讲那个讲每次看人当然有必须重重给那做的
0: 콩기 민나 송급 차주티 내가 잠 마세 교주 제배 초회 터람식이 세리 근배 근투수 사탕 제모 정규제기 리샴투 세수급 미탕 리지 속자기 쿠주크 내지도 케웨 직배 동도 응음에도 퇴 자치웨 담다 티토 년도 직제 가로와타 테라 텐동키 고티 세와푸 귤루총제 냠레 칸키 미트 통소 오연 행강이 니디오 해외 호출베 서블람시 사스위치 부투

0: 겹다. 얘들이 흙도 못 겹다. 하지. 여.
1: 王闯，底下点不一边。
0: 아무라, 나 대부이다.
1: 나러 카바체 겸만 용이 가시.
0: 아아나나 대샤 좋아 싶도.
1: 내가 저와 같이 주네. 나러 리치 오르버. 심도 몰라게 도체는기. 다 하시. 나 좀도 차오 방파 대부이다. 웨웨로 수코스웨.
0: 아 몰라. 웨웨로 수코미도.
1: 더 노코무스웨. 내 대사 유규 마시바. 제자. 지.
0: 어 말해 낭담이도 언니 딱제 제비 니가 균균민도 도대나
1: 내 퇴면은 반도부터 막화에 가리 있나
0: 어 말해 니자 내가 좋아시라도
1: 어지 철을 가지고네 전다디 퇴쇼다야 요마다 지지스 장시에메 왜 개통다 왜 대유베 왜 개시주다
0: 어 몰라 다도 왜 대메 몰라 이런 거 숨상문이 왜 시에쇼 도대나 도대나
1: 왜 上给微微的引进去了，屯大新大当我当马的，你屯大做我的大。
0: Les，你要答应的，拜拜。

0: 상황 아님도 귀는 굳이 없이 갈래 갔어. 딱다 급디다 뛰는지 상마 예수야고 팔로제 예수야고 시켜 내 주대 퍼스네 시에 혹시
1: 예수시에 저
0: 아 지 지자 지자 다시 와 말 시와 말해 다가 댕긴다 용도가 십자자 다 로교
2: 장경훈에 미성 카톨 주님에
0: 제마도 접시 가려오시
2: 단다 좀더 접시 쇼시 장계 진이 접배시고 내도 상무 세토시
0: 접시 가리
2: 나다 바슬리 찬스 겹도 네 랑이 산데 민토네 미창마야 잘라 야르다 많이 가요 제브리스 창마 새로 세우고 서교디 제토디 산데 세세체는 약슈시
0: 디 지금 마시
2: 디 튼다 니 컨제스레 디 직주 니 페크 튼다시 지네 응일 디기 좀지라 니네 장강에 세브지 你让切土顶着切土吧啦，让了免洗他都切土吧。让给唐林马家卡里呢？
0: 啊，你觉得来了顶着有嘛事？
2: 前能有真差不卡多，让给俺唐林切土过嘛事？
0: 嘛事？
2: 你让了幺七米都是不对，也免了俺多年差多。
0: 顶着嘛事？
2: 前头啥？徐志乐偷前头我嘛是？俺屋里过水米多，啥了干么买不到？看看亲娘有没徐志。

0: 제 마르 와치디 규미리 삼츠괴 더동 악방고 샤방고 수로슈도 니 나르지 레마체 얘기 퍼부지 레바로 샤주간 꼽디비데소 샤레 메체 나데 데브시 니 푸즈데 시자르 셴츠 슈구게 탄당 아야 견도르치 식내 유쿠 제모다
1: 삼다 차베

0: 우이노, 다리라, 딱딱한 데임도와. 가리 딱딱 데임도스, 나 마신에 기부시라면도. 단대치로를 참치할 정도도.
1: 실정도도, 에? 워시, 디샤샤말라 파르키니스도 왕인가 주게.
0: 되다, 무유마체 코이한체 대여시. 삼려하시더라. 디야오시도, 니에라르시오. 나 돈도 대대비나, 혼내녀봐.
1: 체나, 다가대키린다.
0: 어, 워시, 만족하라, 모중아쥬아.
2: 베사스 네 도베 간직 난 레샤 모데디메 디날 요디
1: 첸나 치르버 카바스케제 게가 쇼슬럼 당마스베
2: 마미디 카반자메
1: 카바메 에 우이노 콘다치 익스도 마타
2: 네 좀다 그 좀 좀 하셔다 랑삼는 시 말이 미디 난 카바 유메 제샤 네 디미 당고 첩장 피게 요디
1: 이기 마리 샹게 콘다치르 김치에도와
2: 저 소에스스다샤 나랑 카좀다 내 말이 슬러니 봐

0: 칼로와 더돌리요 마시베
1: 사치타는 거다 코코 차차샤 녜 군요문도 야면 장가니 계시 세프치다
0: 녜 카발러 땡기녜 다다민도 야면은 티데스치 칼로와랑게 날 뒹기랑가 대법샤서 말을 수수세히 폐지 디예윤도 봐 유피
1: 영아

0: 쫄리다. 야, 대도로스다. 됐시.
1: 당아 뒤에.
0: 하. 가리. 내위베.
1: 아, 맞지. 안치게 나 콘트롤 고대이.
0: 야기하던다. 알아서 님도 도서.
1: 창구시에나 공수지게 나 공수 첩첩치가 쇼사
0: 가리 라이주이세 따로 라니에 지용 결다 뒤뒤질러 수치네 침부시 이니에 라치네 용구마시
1: 저랑 할게 맞았다. 네 세세 체죠. 저랑 계신 그래. 나 가로 세바 갈래 가고 싶어. 두유 모랑기 사야 통야 권야리 조선 싫어 당국이 타다가니 창스게 조여라 캉패 요국이 제자 타다가니 카 탕슈르샤 레니 칸디 레삼 샤자 무디테나 아르티안스 마리 졸레다 공스피기 토다이 호도 제상아 퍼스르가 레가트 쳔뛰도 뜨다 나 파리 조다 추리 렘 멤능시 레가트 쇼베 마세 가로 맵차나 용구마르

0: 딱 봐, 나 야구 멘트 쓰기. 뭐라고 해? 뭐 가서 돌고 있네. 라가 신고 있네. 어제 네 소리. 다르라. 뒤줄 전부 임벌해.
1: 처음에 마셔다. 로스 좀 가봐도.
0: 로스에. 네 자가로게 유사. 교회를 곳에 내려 모셔와.
1: 가로게 유야 가르여래.
0: 야매너, 네 가봐시지 봐. 사대 두슬럽다가 람사유 그래.
1: 맞다. 네 교구.
2: 네 다시요. 타고님도 십두 삼시 동시 십두 이대 원스니 보대도 人送我们的朋友多。

0: 哈哈，这一年了不，都是那个虽然东西，哈哈，结果呢，养个人就买不上去，地震垮住了。黄木的，我念到不啦？黄木的，你莫查东西啊，他都不学习去。我那人养个人就买不上去。老师说，大家三毛有你养的多哎，打不咋子不？让我下地来丢回来都怪。打不咋么？
1: 这大不是事儿呗！这大年老就不在现实要来嘛的。
2: 这大不咋没呢？我那看。
1: 这是这是，那就他们得给就是，检查嘛估计不起来个黑狗。
0: 他们爱跟这没爱心的有，没得看这个月那爱沾大嘛的呗。
1: 有嘛事？俺男没钱，没得买。
0: 肯定是男没有钱买。
1: 你还没着的，俺大舅给这钱都用来吃肉，没钱这事的时候，叫他等买。让我们到时候啊，让他看下去吃不吃说凶嘛的呗。我有呢。
2: 看你那大学读了什么的，有嘛的？俺记住这事了，送点钱呢。俺让给小爷的，没有送给。
0: 我这让给同桌错些预备。我呀，
1: 大哥怎么就？简直他妈估计不起来个事。现在故乡空格，什么能稀奇古嘞？现在这个去哪里能买呢？今天咱们去哪个去哪买吧？
0: 你
2: 你搞了什么家门呢？俺住问的。
1: 妈的！我念到不啦？
0: 其他店铺挺多的，包括我什么女婿的人家能行得下。
1: 这是，那底下，让给多点就对了。让我过试用嘛呗。用啊，用些的，我肚子没，用起的。
0: 儿子，这里你们看，尿着他了不？出，刚才休息卡去。他全部吃下，我怕老人家睡不着。没到的，让这样。我的，他想俺吃我吃了鱼。
3: 你可对卡瓦吉姆呢？你看嘛，亲戚两口子，谢斯该。
4: 哦，阿那兄啊，要记得俺多些洗多些的。要记得，要记得，多些。
3: 啊，这就是当然，
4: 亲戚多啥么子么哎？呀呀，哎，我呀，这仓库真是。
3: 我呀，啥啥啥，
2: 你的。
4: 啊，多些啊，多些啊。
3: 也把这个，你就认就回答，你让就吧，对吧？我呀，这就是呀。俺说这咋就是这个意？嗯，说啊，忙说些呀。哦，说么情况？你说的，说么让我来忙？你去忙啥？你若不去不怎么些，让给说么今年浪在北洋会有些，俺就毕业，给这样的。哦，哦，听这是话说啊，给咱做媳妇兄弟这一把呀，成。
2: 说，每次把些的让给个学习学习，
4: 房子说啊。呀，下次你就说的。哦，没哦。啊，喂喂，说的，让说的，喂喂，好了，来来。喂喂，
2: 呀，俺准备给小年们去穿去的。呀呀呀。
4: 啊，电视是不是都俺先生这把？
2: 让穿去的，等俺准备给下年们的穿去的呀。嗯。
4: 媳妇多啊。
3: 谁说的呢？干嘛那么多？房子说，房子说，房子说。你是店里解决的，我就是。让来罗个，也请你用嘛这边。哼，组长啊，爹爹们都乖，从小在这里了，我可学习上还要学。爹们请不起大都乖，爹难听，瞧瞧你们都。自古民都乖，眼前自古是多。啥不自古听着大家可明白？
4: 羡慕的。
3: 何姐，微微姐，天天三夜忙不停车，是不是？何姐别了，俺记得这么久，小着急。前三个，俺们去了多了过一节，当啥不？啊，是的。
5: 听过你个说不是呗？
3: 前三，过你个说些哎呦。
5: 哪里没理不着？记起的。
3: 记得记得。何姐，我呢，快是打破忙不是多啊。
4: 喂喂，巴拉个，这里卡拉什么都看不清楚，随随便便谁能给？给他你个随便干嘛事？拿了工资赔死我，工资给随便便。可这些说等应当。我这，我这，卡拉干是一点钱，他当我们现在接不起，他的案子得要样的，莫拉干啊打药不医。
2: 哦，莫拉哎。
4: 的案子没救了，铺什么都没咋。
2: 看来你了，简直钱不要的。啊，是，俺那简直不听这阿语，说明讲吧，俺就白存钱不干的。
4: 胡大伯的钱不一年，退最少的，人嘛些。
2: 啊。
0: 부기지바 투수 고레사디 드릉군의 곱 탄구이
1: 제산 탑시 매자 교고 차오르다 제마시 키란즈 로춘주소자 냠뉴요 마시 다시 나주 상무 대연제 속부차 용비 어 마시 마시 마시 키란니라 중가 용비 몰락 첩제 구디 당가 용비나
2: 워시 상은디 셰프탁시 상모라 공로토브체 구수된 매자 폐토 요마시 이제 다시 몰락의 토다제 나수
1: 제사
2: 몰락해 키란니라 보고 싶어 총부히나 아니 나주 상무 로요모 호숭기
1: 로메 라 몰락의 차우 고대 허다 시스웨 야 웨웨 티샤 근데도 토나르 시켐미도 왜
3: 어 알라 켐미도
1: 어디든지 저는 용구 맞다 전다디 인지 쌤으로 샤오르다 제마셰 다디 어 내 두 가리였네
0: 어 알라 알라
3: 알라 니니 단독 호유리 이네 맹갈 탁세 제가 심비 낭담이도 쓰기
0: 어 낭담도
3: 마세발라게 엄지강하다 왕청러 중루메 디호리 제자 투쟁당마리
1: 가지 가지 중루메
0: 어 아 아 수고 쇠단 수고리 조디 류중치한테 개천버리 아 리야말에 왜왜
2: 야, 망소
1: 망소 망소 망소 망소 망소 망소 망소 망소 망소 망소 망소 망소 망소 망소 망소 망소 망소 망소 망소 망소 망소 망소 망소 망소 망소 망소 망소 망소 망소 망소 망소 망소 망소 망소 망소 망소 망소 망소 망소 망소 망소 망소 망소 망소 망소 망소 망소 망소 망소 망소 망소 망소 망소 망소 망소 망소 망소 망소 망소 망소 망소 망소 망소 망소 망소 망소 망소 망소 망소 망소 망소 망소 망소 망소 망소 망소 망소 망소 망소 망소 망소 망소 망소 망소 망소 망소 망소 망소 망소 망소 망소 망소 망소 망소 망소 망소 망소 망소 망소 망소 망소 망소 망소 망소 망소 망소 망소 망소 망소 망소 망소 망소 망소 망소 망소 망소 망소 망소 망소 망소 망소 망소 망소 망소 망소 망

0: 제비 되게 개미도 네 콘조 캄꾸지 제비나 쇠주카나 대야 열대 콘조 인지 나대고 유스기 난 남지를 사주에 줘 해미도 디네 출동 거 삼주거니 소명 아시나 심식구이죠 아 땅아 탄 삼던디 네 키란조 시험 나 거르스나 이 나 탄다 나 피기 날 밑에 말샤 마시 나 요물샤 요물하리샤
1: 콘조네 한번 차다 주샤 밀로 귀셔 맵든데 아자 아자랑 가로디도 콘조나 근데 이메 셰도 제메베
0: 나 가로치디 왕창은 니 차부시라유 왕창미에 야오도아 제마시 왕창미 야오유마제 세베사 고디 톤도 나래 야오치기 셰 다케브시라도아 니 콘조 나를 내가 망고 유 신고유 이네 된다 망고 된제 열 삼삼모주 밀지저 지금도 책벌쓰기
1: 니 제네 창스기브디 인지 참포스테오리 녜세야 참부디 응우다 네벌스메 삼르단저 지부거리스유 아자랑 삼돈다 리네메교 큐지 토베간 촘레벤저기 키멘도스 존재 축부자베 총민춘존디겔 아자랑기 린단기 다와다 남스베트스유리 리네게 토네다 미지다와 미다 젠지체톨 간주다 추세 지부 큰마리 아자랑 왕총 넘디게 지도다 간주다 도리아 큰민도
0: 아시 디샤 Rame tsagande xingxiang ma gida. Nye jie ne, ran long jie gu ye yu ma shi. Samle yao shi dam yi ne, koran zu neng mi ji sun za wang zhang le singgu jie ba yun de shi shi. Di gan le gyu rung bu shi tu me za, wang zhang le ting zhe qi ye di. Ran ge sim xi jie wu shi. Ko zui zha le ting zhe qi ye di. Jing xie ne ran nam sun za, qi me mo zi bie na zuo zu gu shi. Kan da ni mo ka xie xie le di nye ma shi du ri qi da.
2: Du ri qi? Du ri qi tu ya mi du? Acharang get up the chee yine le love kyun mi dwa ti duri che thoya mi du acharang nim nis gen na te ha kyu da zo di ani shung kha la chan ye yi si gi
1: ton dong an zhe na le yong gin se e to ma de
0: to me e mo to ne ge des ka sa tu di ka zu xiao shi de ta di ko zu reng gui che tu yi su wo shi me es le ne ge des Rang ge, ji ma ki zuwa le sam da jie, wang zhuang ka bu su gyuo ma shi. Nye qian ne, ngan zu mo tu bu qi gyuo ma shi la, ni li se ge xiu shi.
2: Ni li se ge xiu shi e? Ha, ka qi jie?
3: Jie shi de gyung zhen du. Wei wei, nye ma ra wang zhuang nam qi du, sam lu xue yong ne, ca cui bu dang tu mu du. Ta de wang zhuang nam qia za,
0: 미즈능무다
1: 타단지 아자위위 제마킨즈나 아자랑게 렌킴란다 차올다
2: 렌킴란다에
0: 신의 지샤 캐라니 교도 속여 알레르휴 중인다

0: 야, 진다 과신소.
1: 리규시.
0: 가시? 추적 과례도. 진짜 신이 유나.
1: 마시 마시 마시다. 네 귀를 고스고비. 나도 스고드. 맞다. 혹시 패스 지달라.
2: 샘슈라 꽝무소. 다른 아주 괜찮게 돼 샤토스 마시.
1: 가리.
0: 괜찮 마셔야 가리나.
3: 키라 소규 뭐 레이다즈 봐.
0: 어, 아니 아니.
2: 고맙사.
0: 감사 감사.
2: 샘슈라 키랑 가니 무리.
0: 아, 네. 진달라. 괜찮디 마셔야 좀 제 가리나.
2: 어. 더리 미지게 광덥지게 체제니 알간디 찌링게스. 계시 키나닐 거유나. 콘세 딜레 토체 호치지.
1: 마시 진달라. 키랑 드제나니 과요시. 니데 키랑 규름 부시 고비. 페프타가 콘세 반난지. 콘세 디 콘네 주도 나사 하브시버.
3: 니에 키나다 주도 가르셰죠. 콘바마 쵸 가리나. 미츠 콘세 토제드 남규시 승고로. 니에 달로는 용그르베.
2: 머신에 안내 다부도 초스게데 콘체 되는 저지. 마세 응을 가마시니 수요래.
1: 키랄라 히든 큐니미도.
0: 야, 쉬르. 진달라 와서 막 좀 제도. 아, 쉬다. 진달라. 야, 쉬다, 쉬다. 키랑데 쉬우시. 삼시토 봐. 삼시토 봐. 진달라 생을 가시고 있나.
2: 그봐 쉬등이.
0: 알레. 진다당라. 시다. 아, 키랑다 당고 경기 잘 나냐디. 나수지 제 마시. 키랑게 광고 시에나다. 고제 직초시.
2: 아, 자자. 나나스 추도시야 메마지. 나의 경제 마신이 된대매. 처음어지네 자시대여로. 마신에 네 대권에 키랄 슈비. 야면 독스나. 기세문의 신두이나. 키나즈 콘체젬호. 코미드다. 콘체 지부전 지바. 네 아르간디 키나조 슈초.
1: 키라기니 겨울아베 수루 시순기.
0: 진다등라. 키랑가 니엔 월시지. 콘체디 도스자로.
2: 아치. 진짜 용마지. 네. 삼시시 하체빈다. 더도자나 큐니 용마지.
1: 왕우이 망부티 제메. 우이 삼부다가 히.
2: 야. 저좀 레다. 키랑가 니마르베. 미수 작제민들이. 우이 딘체치도 유거시고. 키랑가 야마.
1: 디. 키랑.
2: 시험도 나를 덮지매. 미스 경기시아의 구대위.
0: 우리 마담들이 니에 대연초. 세이구로.
2: 아.
1: 야야야.
2: 쟤네 형아.
1: 구다 구다. 네 슈다 슈다. 가르쳐 오시. 우리 마음씨라 하시다. 니네.
0: 소소랑게 군조 아라고 돈에 쏘야디. 장로마랭기 북사마시베.
1: 북사미니 수수제 도메 다오시. 다장은 요트 송메. 장게가 접으시라 제주.
0: 계속 계신 마시. 나이 계승문도.
1: 레이다. 장게 갈 수가 유니 신고 휴. 언니 참부 요 마시. 장양문도 승메다. 나샤르 로 마시. 장게 잔다 참부시 세우시. 언니 못해 드린 제시는 용마시.
0: 아. 랑현이 삼을 가르던 거야. 나를 안 감매다. 나랑이 로고 야구로 봐. 하지.
1: 로고 야구 애.
0: 어. 다들 얘 라방의 유. 독시안에 동포로 봐. 얘 레액신다 세워산대 유. 제장무도 니에 야바 쯤하여 니에 마저 제바 쯤이쇼 랑가 구두 아라기 도네디 진이드 랑게체 진이 쉬어버드 니에 체오 랑라는 실례게 준탄드 요시 나 깨차도 수유자 나 라니게 총드 예비나 댄데 협사 용시
1: 랑 랑게 우니에 티체 승부도
0: 야 쯤과 인스바 라삼 가르던 거야 Tanda nga rangi, lai kyun mewe, nyam lai kchokshi. Jida dangla.
3: La.
0: Pish, shuda.
3: Lis.
0: Kengi nam iwe.
3: Oh, kiwi, kiwi. Taka iwe.
0: Yonga.
3: Hei, sida. Lis. Kiranchi.

0: 안 다고 주고 안 가세요. 검게 멋지 핑지 가출로 나가. 정말서 눈물이. 엄마. 다간 거디 소야 여르베.
1: 아, 난다 요 말이. 작다디 아가. 뒤내 제구디 담다나 두요리.
0: 씨, 클리치마도 배트 쳐라든 그래.
1: 요. 상아 이심해베. 아. 좀 봐. 나 계속 좀 보셔시. 장우 라토도 그래.
0: 나 그거 그냥 라토.
1: 상가 나 찍지 셈 먹어. 전다 뒤지 시킨베. 공수시다 거기 못 해버리. 용보 그네 용그래.
0: 나 무슨 교유. 네 겹제 화대세. 심지 마시시.
1: 아, 다 지셔. 장우 라토도 마셔. 네 계속 우리 먹고 싶다매. 이네. 장 편통도 가버리. 아, 퍼친도 가버리. 배주스 개미도.
0: 老马, 진짜 마셔다. 하, 장우 알레 야주셔. 나 고요 총수는 내려줘. 용과.
1: 와야. 나 통지 켜는 마시. 장래 뭐지 마시 아.

우츠기 발람라 키나니라게 니메워기 치우단자와르 하장게 제부도 뒤즈니진한테 외레기진이라 나르처도 학도자외 파마니난치 제르키나니게 고술로 정다나 세줄 토나나 초주 뇽토브나 뒤도도면가로 고술로 딱제나다 뒤즈 강도리로 키나니니 파마 약시디

0: 어찌 꾸셔로라 드링키라 꿍꿍베 피베 차례 가리 내가 좀 하게 좀 저스버 샤르스 키라가 뭐지 다르소 샤르 샤와 내가 지금 자제 꾸셔로라가 뭘 쏘아시다
1: 요쇼쇼 레소 먹어
0: 야면 키라 뭐지 진짜 유별라 딱딱 안지 송아 나르 뭐지 피자슬리스 시가 태도
1: 진이다 니얼 뭐다다 양감나 정말이 또스네 나 디나라 꽃이 개침을 두고 장게 돼서 꾸지 호치다
0: 꾸지라 근데 꾸지 小姐
1: 차린 땜치고
0: 땅다 먹어라 볼피다

0: 탄다 근제 이면 아주 섹시스 탄다 남사 괴부 나르치제 내주 섹시
1: 섹시가 줘
2: 저저저
3: 한저 육다체 육다 아 슈웨 나바 로브리 독시 테르칼레 시라카 어니스교 세닝아 세가로 용도게
0: 딱다시 외외 나 대유나 아주 슈창 치제 내주 섹시 아
1: 제자
0: 범지게 나도 없어 개마신 네 김자기 롭수다 좋아요지
1: 제자
3: 냐다 뉴모 마티네 요루야
1: 냐다 뉴모 집사 마르다 니라 시오 아니 티지 아주 상모 요거 이스 시에 사부스버 아니 아주 뭐 친비네 아주 객세 시에 부스버 디제 요마시 마시네 세디 아주 미 호텔에 록시 뒤지 다 요마시 다 저지 저
3: 요마리
1: 다들 막 사줘
3: 다 욕다 욕다 체
1: 아니
3: 아니
1: 아주
3: 니 셰시네 친네 요마리
1: 아 저기 요마시 요시 요시
4: 저경 레라 둘로 창문이 차스
5: 터제나
4: 지마페와 그 수인
6: 대다죠 아 나는 거에서 못했지 아무죠
7: 나 여보자 오늘 양암시라도 네랑 계속 참고세요 위노게 장토마 되시라지기
6: 인기바지
7: 나무랑게 아자 교성사 네랑 지르비야유 지마네 위노다 양다링시로
6: 아 말이죠 딩문에 고수대입을 하르시아
7: 아 지게기 초보하지유 콘츠제 유명조딘제 미수부 쇼르슈야 갑시라지 디콘라 사르고지게 주도 사찬이 민주 쇼르주네 산주나 유스 녀랑시에다 콘츠던도 미기하고도 쇼르주나 저 접시라요스기 라셈쇼 제만의 예중무다 경다링스첸가요
8: 오윤래 가길래 집 춘주지게 용법계사야 미배 더도 좀 더용 날 꼴 무배같이
4: 어어
8: 라게 왕총 치시다 녀르고
1: 아치 계란게 티주만 난다 왕총계 담히는 계란게 야지면 도수송구시 웨웨 녀르감 잠마치 아 왕총계 딘제치에 녀산바 폐치 금세 쉬기시 도스니 코즈 능미리스노 옌롱마 제피 셈림 코즈 가르시에 도지되다 니바도 갑자기 먹겠라
8: 정도 자게 뉘브라지 미긴베 칼마니 차슌베 졸마데
4: 니 나피치도 칼라다 그랍게 그게 왕창게 텅도 뭐르스베 하지 마세 다그랍베도가
1: Mata bala ge ran sim si che tu hi ni lu ma chi a ti ji ke zhe xi ni ku zu sim zhi xuan you ni yin za ni zui di guo xie ma shi ku zu qi si ne bala ran sum di ge ge wang chuan le ye ni ke zhe xie bi ske xi chi xiong shi you me de gui he ji li su sim li a he ji
9: zhao
1: en ni la 솜라 야피다 야피다 거시용이다
9: 어 여배 쇼쇼 야 뛰어다 야 뛰어다
1: 쇼다 쇼다 아니라 쇼다
9: 엄청 뛰어다 아자 뛰어다 아자 충으로
1: 쉼부히
9: 뛰어다 뛰어다 뛰어다 아자 충 뛰어다
1: 리스 리스
9: 기주 요는 여부지 자라 몽구들이 키워지
3: 아, 노보, 네 노샤. 나 세세 깊주로.
4: 세세, 세세 할게 멤바. 네 깊로 무시 배가지. 도스지 지니 멘스 워스워. 대야 깊도 칩사라 그 시구이 배왕청.
3: 아, 지. 게 총스치다. 칠 미타라부도가. 나. 네. 네 진짜 제야래. 규기. 규기이다. 규기 가래. 상게 튀김을 담아 다 그렇지. 네 진짜 저거 계수.
4: 흥. 네 뭐 더 거면 돼. 네 뭐 맞아야 돼. 나한테 채도 말해 아. 아스 내 요거 삼주. 이네 뒤즈 괜히 믿어. 그런 게 괜찮으시. 아주 나를 총이 몇이 튀김 채를 잡지. 뒤즈 괜히 믿어.

0: 타지 몰라게 갔다 나옵시다. 제장 안주 시디게 소육사제 람사요비.
1: 소육사제 요비나 교구 시부 말이야.
0: 아제.
1: 이제 님 가서 진소. 공부도 왜?
0: 공기 공기 낭다면 돌아. 학바도 안주 청다. 키나지 시외 통디 코라니 참부시라도 와. 제장 안주 기부시라도. 是吧?
2: 영아 영아 랑가 민산데 삼등고래 이내 아 깨부 켜오시다 퇴중아 줄래군러 로보다 니뭐 칼라사가 침부이나 랑자네 딱방군래는 과용 그래
3: 찬스 김조갑러 랑겐아 사사보루 카레 이내 펜주 시어르스기 탄당 안울러 식무두게 아 카레 뉴부두게 샘겨두게
2: 왜요 왜 냐다 뉴무째마요 아 가르쌤 교부리스 나쌤 과주도 쇼에 니랑 장비 지도랑가 신세리
0: 나 규매 니 도시 규매 가다 니 디샤 랑 능무체 랑체 님도 나 오유시기
2: 쇠랑 오유시기스 쇠랑 데그시기스 랑가 두규네 앙무 타버튼데 마체나 니 진짜 싫으베 아
1: 갑주 쇼야디 집이 왜다
3: 시시시
1: 오 몰라 구수디 버봐
0: 몰라 구수 낭다메 낭다메 코 안줄래 대여달라
1: 알레
0: 어 제니키랑 그제도 구수 대비베
1: 나라 낭다메
3: 레스 좋았시다 띵아 제퍼유기 자시 레스
1: 기술로 저 자능시 심부유기
0: 장우야 워리
3: 레스
0: 장우야 워리
3: 시시다
2: 뭐야 용아 용아 니우도 스베바 니 니부 참아 싸버려 봐
0: 니부 참아 시 개개 말이 니부 턱도 요 말이
2: 홀로메 브라리
0: 채능 안님도 여제 가지가 아 창문년 넣어버려봐 년 역시 세워줘봐
2: 년 역시
0: 세워줘
2: 년 넣어버려
0: 하
2: 랑게 안구이 탐부튼데 마시나 년 꼴롱이 베리베
3: 랑게 안강할 게시기베
0: 랑게 년 나대지 안강할 게시기베
3: 기란이 갈치기 계조 재밌든지 실로니 세입시라고기 김다 사무실로 역시 제팅제 김이 요즘에 흔히 워크큐님도 일 마셔 내 수가를 위해 제일 세 조시 왜왜
2: 야
3: 역시 역시
0: 계란국수에 당도 하버스도 와 어제 좋아 데레다가 람산남 제가 진제 수수케바 깨지 시행면베 나람님도 대야게 아무스게
3: 제서 아지
0: 그저 키는도 보디나
1: 아 계시 말이 유슈 로친주 집유 자시
3: 아 시시시시
0: 아 어디 교부 보디니 안주다 타르고체 안주 따도 계체 도움도 대비하지라 키랑 유자 야호 주샤
3: 完了，
1: 听这是我，对员工做所有所有业务都捏出都是心面。
3: 现在给咱老代表儿子些，年前的底下个部队的，你妈不给他看得真没多，给他个机会呗。啥子你创业的，干什么没多，是的，给他个大多大，老是多是干活的完了，听这现在也有事情。年前的，给你创业好几个。哦，就不啦，哦。 시다디
0: 어기라게감유티데소는게마키브샤다시예게라슈티샤기사사로치주티소와게드베티싱지샤베샤샤나탑자날라칼라스웨기메네미도르도왈더도나기장제고셰피나베디성이싱이지샤어예싱그휴머시키라기사더마스니촌부시르발디어부구이롭스위텔라기라게후교다나노용마르다장제텔라니바도토나제오르버
3: 哦，
0: 卡拉索马西姆达，哪里去马西呢？哪里不有呗？啊，对啊，提这些呗。马西，不然给提这是我买单了，俺就三家都要在意。
3: 是是是。
0: 完了，提这些呀，不归钱都是吧？
3: 是是是。
0: 没谁了。哦，可让你早晚给不要钱都是吧？对，给你看也大多多些，弱不多些呢，用不得。
3: 肯定现在草花鸡鸭的人类其实不控制性格嘛是老子到时跟亚个要是生病他可能有些些俺就拿个许个给哪里切心都死过了是吧我年前了俺就听这生命的给人给听个预备的没头老师的都切子俺这里当对切不明的一年草花鸡不求呢可让你撒撒你一个同大事切子个切
1: 계시대가미드메소와사티기우게토모토칼라소마시바장트시마심다저와스케요마시니에체나소와기우스게우이나가자학삼투요시사잔핀즈바라마데이치메나소와디기우용마시요케라디카스고시케랑게가스고유켄즈왕창게
3: 我就拿给许伟给哈姆霍不起过了我也别想来拿我们松东拉斯别想给亲自性爱语我自己床站在这些年有日本姐阿姐不提这些还行啊床穷对你谈得不多西哥和这一面阿姐让给谁学习个谁床给腿没过敏脸和腿这花气谁谁你才来给人给咖啡提这送给我妈的
4: 我也不要生的卡松过去给人给我就装了这些送你有日本给我一个别不长这我一个别呢死死的别哦姐你也给他去你也去的他也点点共情有些我就装穷对你我一天了白白露露有些你也去的点点共情有些你也去的点点共情有些你也去的点点共情有些你也去的点点共情有些你也去的点点共情有些你也去的点点共情有些你也去的点点共情有些你也去的点点共情有些你也去的点点共情有些你也去的点点共情有些你也去的点点共情有些你也去的点点共情有些你也去的点点共情有些你也去的点点共情有些你也去的点点共情有些你也去的点点共情有些你也去的点点共情有些你也去的点点共情有些你也去的点点共情有些你也去的点点共情有些你也去的点点共情有些你也去的点点共情有些你也去的点点共情有些你也去的点点共情有些你也去的点点共情有些你也去的点点共情有些你也去的点点共情有些你也去的点点共情有些你也去的点点共情有些你也去的点点共 就虚伪了，压力做不大。给咱给已经啥啥怕了，一切钱我就
3: 舍
4: 不得，是吧？
3: 一千五年一记的，拉萨那么大钱我有呢。俺最穿给，我有刀疤，岁岁过了百我也要嘛，是不？也是已经没白过些呢，点点微微的，俺最穿了一件要嘛些。钱子，俺最穿给微微了一件没嘛些。
1: 你确信钱不让是？给说些呢，听这些年阿玉，就是三五千是给不下大的，三万交个月入，开始轻松交个。过了没有别位呢，听说学的你缺个腰肌了，这个是别
4: 你年轻了看来给听这说能不能打那个预备速度是多啊，前三个我最拿给王闯不缺个是的，缺个腰是没法是不是，前三你爹呢看那句虚伪的那么的腰缺你前途没多是吧，是的前三个有人不亲不是做好的你看那来穷啊，
5: 前三个爹啥土热也会有啥事，你妈行不行呢，不过爷爷没被拼命，我是你看看钱啥有事，
1: 但看看钱还过了心里边，我最虚伪了捐款多
4: 我自己
3: 听这苏念有这
4: 边听这苏念阿姨爷爹呢看那最虚伪了那腿多疼到我最壮热压了做那件看那最婆婆那腿有那些穷嘛事，我最壮热罗松给钱有的今天呢不过爷爷没听这一个事，他和谁
1: 老宋被欠有那账，穷有那账，爹不爷的，只好要嘛是。年前的听说王庄的冤多，苏爹急对的，你大官去做些，叫他去求别嘛子，多多岁大，他呢中路没地狱。
0: 我最缺不，过那一了咋，刚把没地也要这边，谁嘛谁，看那谁的王庄了中路没大个那地，看见那最那边最给钱
4: 的
0: 谁嘛谁。年前呢，看俺最婆婆那头有个日子吧，看俺看脸我的，他那中路面打了的破那件破了卷都送过谁？人嘛人，看俺最婆婆卷员表面看天的
3: 了
0: 是不？
3: 安妮拉，包爷爷的那头的，乔姐的那头嘛谁？明年的那头是吧了？没事呢，等大弟俺们家那能用嘛谁是吧了？可里个里能有谁？
0: 俺从俺们家钱过去，他那
2: 别见么就吧。既然上班弄出药嘛了，今天怕是用嘛的，他的不过见嘛就那顿嘛的，哎，不过见着没？徐伟他个的，
3: 你这可真是，
2: 人闲也很多，他那个人生就工作闲逼，闲不到工作他个的干等的，
1: 所以他个这个当球，人家人没有多呢，中路没过六十多。
4: 디카셴

0: 你们的那了啥哪儿的看到诺诺的我们是怕罗呢王朝的再说的是其实各部车没吐不见你看罗三不连接线就是用的鬼 마키마치 마키치네 내 수다 주제 도마시
1: 아자 아디 오다 도움도 다나 쇼근에 다듬도 빼드든 제스 내 눈이 딱 죽은 제스 채우세 괜히 큰 제스 채우세
0: 아 단다 펜슬러 두수시대 교시
2: 키랑가 은일 수도 티데치야 야구 수로 채는 공고 어리를 봐 채나 니 키랑 치고 아자다 노노 키랑가 탐타지 좀더 갈미소 키랑가 탐타지 배터 욕시야리 니에세는 키랑 파미니 준비 빨라시리 파미니 준비 빨라 수수 보면 소화 티주시야 왕조 요 말이
3: 파미니 봐 왕문에 파미니 지르시야
0: 길라 고제디 토다 주시야
4: 아시 디 관심 큰 말이 좀라 게시치가 되다 니어서베 락세 야구 유라 규제 규제 케니 치규 권제 촘레 토네 키슈 마리데 삼슈들이
5: 라라리라라 야
0: 자야 호슬레츠 아 고든신 얘기 게라티시 니 권제게 시규 권제 도스터자샤 자기 지럽체 권도스자 도도 그때다

사투의 망초기 서동 초등 사샤나마타 조리 조치 모제파 신도 워마타 신지 망자 샤타 공아 망마차버 수치 요구용 당구 사투의 서동 초등으로 지송키 능민 대탄了 송접치

0: 어찌? 가르쳐오래. 가르쳐. 야, 나 가르쳐.
1: 老许,
0: 来다.
2: 야, 어찌?
0: 나 가르쳐 이제.
1: 진짜 맞지? 진짜 맞지?
2: 빨라. 댕기 얘랑 시합되게 제도해.
1: 어.
2: 나 네 간나가 피해봐.
1: 언니, 권두 제칼에 가져와. 도와서 네 해대비. 맞지? 뭐라다. 나 로하 네비. 내 주 가게 매.
0: 진짜 쟤네 없게. 네 보면 고고다나. 로르스 쇼.
1: 맞지 맞지. 어, 언니. 해큐는 매매. 저거 좋아해. 해큐는 매.
2: 그러게 고부 능심 맞지.
0: 대년은 가져가. 갈래 가지고.
2: 응응.
0: 거대 공사 요 말베.
2: 거대 공사 컨터 자샤. 레다게 싱그유스럽 자. 년님도 정칭히. 저서 망비스 주주 도히.
0: 뭐 가당도 그. 쟤는 할 없다. 망우 심매대 진이 수숨 주대야 있다.
2: 네 기란 경우 레는 고바 용시. 참미도. 미 나 참미치시.
0: 수이 참미치래. 마삼 가도. 자체부 가족이 내 범지. 범의 바병을 떠봐. 마삼 가려래. 역시 둘러 제제 아니 뭐 날로죠. 수고시죠. 쇼르무이 개교.
2: 도스니 렉사스는 팔로제 영우스 주고히 다수만한다. 기란 경우 레는 용마시.
0: 아스. 바바 무유. 더 메르무레 무에브레스 봐. 진이 숨겨다.
2: 간다 링메.
0: 견도치. 니에데나. 대 야우스샤 승비. 니에 마가뉴제. 마초 제바스로.
2: 야, 키라 간난가?
1: 키라니 좀 먹여다. 老许. 아, 老许게 야야 제브라. 许这个 셰발레 경제도. 老许. 장게 许这个 차샤사도 제발 야표신도요나. 인지 무단제 로보셔과 요마시.
0: 도비시 신다 가려래. 쟤는 언니 대 용구르베.
1: 락세스유. 对다. 他的 대작치도 참마 심미 가오스와. 아주 대대다. 심미 참 초라 치죠. 사브 뉴비나 코만 그때 왔기봐. 자, 천재 개비 소스 봐. 마세 심미 망고지. 잠깐 쉬어 봐 봐. 제자지마. 아주 디나기 천재 직제도 좀 랑케 괜히로. 락젤 디제 주저 찾아라. 개표 세 봐 지기. 디준다 챙보시러 봐.
2: 제자.

0: 다꾸니 전다 신다 기기 말 봐.
1: 아, 지. 따라 되다. 야고 주스.
0: 네 다스 제비.
1: 예체나 꾸니 다 지쳐져리샤.
0: 오늘라.
1: 아, 지 살레 꾸지. 대나함도 왜? 따라라 셉셰샤 유. 나는 아래 따와라 균초치기 레다 포야 우스도 시즈르 현다싱 마시 지만에 상게 무투 마체체 콘조 간고 마치 아

0: 제스 다 처음 하시. 예 상무신초.
1: 가신죠. 야미 담을 시에도게.
0: 외면에 카티브요. 소소데 근처 차유메 통문도게.
1: 쟤는 예 배사메 바셔쇼. 아. 니 레거디. 디 광내 주디 셰소. 제자탄도 무역하단 곳이죠.
0: 무역하단 곳이 되어있나? 단도 휴지를 없이야, 가리나.
1: 아, 나 포기하고 싶어. 강에 맞고 채식이지. 아, 무역하단 곳이 줘야 된대다. 내 좀 맞고 채식이지. 디다, 내가 없잠시래. 변조 냠니, 내가 없잠시래 봐. 이내 小智, 차차사 뜻이야 디. 퇴진실이 렐라망다. 범진원의 셰비는 폭도시라 교망시 제자

0: 나와 기보다. 하장기 다스 챔부시자.
1: 니에체나 랄레다 제스 이기리.
0: 니에레디 니니에 기드리. 랑게 아니 세브 근데 신죠. 니에레디 니니에 기드리. 랑게 아니 세브 근데 신죠.
1: 아르간고데 치게 냠다 때 마시샤 선이 간도 덩그르스기 코데르 진다 파레스네 로엠베 군주 아라 헤와네스기 약다 문드가
2: 비비기 나저 카디 라녀데 마스베 조 코조가 저 조디 포르주교 마시 용괴도 장게 가시에 차기 아르간디 미크세기 레이다 토바 장롱도 교샤 디렌지뉴나 직제워시 뉴브드랑소 제브니세오
3: 총격캡틴체 딜레 아카디 밍러 레이창기 치도스다니 약시시
2: 저래 치도 라주고데 용부도야 말레제 소가저고유 사순로요고
3: 허시 양가 잘레나니르베
2: 나오네 레시스 요마르삼주야 디고랑아라 니스 야우시게바삼주 다레 若被说天葬 你也贴个名字了屁吗就 先不到来的前对门都
3: 呀, 让光马塞不起还是个
2: 你也徒步的人不明白真觉得是了屁吗 他葬那了光记了那么多 让他的罗旋去接, 从轮边个算葬, 出去可是不消息 接葬那边, 光记让地, 让这雨
3: 先不活, 让开也不用 你也让鱼有马是别, 点点给了前女友马是
2: 爹爹给了谁？你春秋去没得过呀？人家春秋去跨新个山，看你你前会等没得过？哼，俺我们当跨西的啊。今来浪啊，李建硕老师推三不到半只年有谁？你春秋去不得，俺这也给住个孙哥的。小志，让大娘多，娘们来接你去。俺也给其他亲戚。嗯，恰恰太难的，他呢？
3: 他那可是，呀，
2: 对的，写作品写下，是你看出大年是吧？都是咱娘们儿，你娘辛苦。
3: 可是，俺这就没事，谁才是亲堂是不？
2: 同到各位那边呢，都是咱从个国家是，谁才从破大学啊？你出来住，住的。

0: 소소 랑게 군조 아락 두네 수야디 자 로마랭기 복사 마시베 다든 연락 왕위유 독샤네 똥포르바 예 레어신다 세워선데 제장무드 예 야바지마요 예 마조 제바지쇼 랑게 군조 아락이 두네디 진이드 라케체 진이 슈버드 예체오
1: 야 장공 마세지 하시가
0: 예 도부디 르부메바 젠교르스 러비바 타잔나라 공지레 함도 라나다 로신주제 소룬베가 소자 수주 커서 쇼시 제자 화비 공지 라디

킹도기 콜라티리 시리 여도주 충유 짱부시인 충무이 소련 군의 순수 진신 特동 시리기 윤장례 조주 군두위 겐지무차도 코로 충무 샹샹도유 타마라 야소로 뒤조 서버토르 장아르치위의 그들이 춤으로 왕위의 최소기 냠식을

나위 소자기 남바지리히 토니 서시디토 쯔밤 쯔바라치 양네 김왕 니스와라치 니가라 소위에 민남기 소자 탐지 人중 캄니 총시 장부송기 고궁리 지린 지비 세고라라 준비 我在这一把拉筋。

0: 예수로 디직 제도 디제 제고에 갈도
1: 가리나 라게 디제 제 가리나 나라니 가세요 예수 근데 체비네 님도 갑자기 자고 다들 라게 디제 체비나 나라 더스베
0: Jacques.

0: 정우 친구, 안나리스. 한국디 랑가 나 김비제 바지쇼 야지아.
1: 지만에 나 정우 친구 스물아. 친구사디 불교구이 가로슬랩시.
0: 가리 가로. 다가자보. 따집자샤 나 저로교.
1: 왜? 고달레네 야데 하쇼 스마피.
0: 포모사디 강변나 미코 좀 좀 요초르베.
1: 아.
0: 따로교. 동호공다. 나 오늘 깁시라죠. 니기.
1: 대령 아이 깁시라죠.
2: 신통. 신통 아마. 예 지상 섭취하니. 기라니를 공다 쓰기.
3: 어디 라디 가르치고 오래.
2: 春英, 你也破了螺丝也不接触民族。 心痛, 让都痛死。 正有个我参谋写去。 参谋正有个能追着下。 让世界, 什么冷漠透视。 心痛, 我做机场个。
4: 让了拉他妈送让你开始过来苍茫俺就弄住没吧莫让婆母鸡让他个拉不时间给不及个年俺那住的弄住小要买呗莫让其他住过买呗苍茫俺做要住要还是呢卡总不是俺做老师要没救账恰不清不得这些浪不是疼多让女人心情没呗心痛
5: 正有个点点元气的意思让生者马西西我做机场个可是你没托呢让那么素意是我看着有呢写讲起西你也藏不开脸去让都通了救命青铜
6: 怎么说怎么不得这么说一年年长了亲就年长了要求大曾长了送给不起给天灵球让给我苦言当中
7: 心痛你把拉达就交给你这孙女让天从前还多让给婆母忙过我自己藏那么远而是我经过有心没呗让来求没吧
2: 我可不是不写点对多用啊现在初一既然你怕罗姐三不了养过去当他多少对你写呢让我看着云呢写讲起写

0: 아무라 도체나 다리니 신통다 카트맨스 기란 군들은 캐린처 강에 크티스 체비니 로도 친구 님도 되기
1: 아샬라 도템나 니 요나 다도 야고 체제 까부 까부 차고 쓰니 송겹 체희
0: 아무라 세종에 범디 나서셨으니 你可是射手对哦，他那两个情面，碰不得你的姐，说不出情意。他底下没有落着，
1: 嗯嗯，
0: 他都逃不出情意的样子。
1: 用啊，
0: 走。

0: ăn lá tê xin thổ rằng quá chi bà à à mà ngắm ra xíu là chú rằng cái chế độ nó thấp độ à cái chế độ à à mẹ ra là thằng chú quỷ đi xem cả quỷ bị gì chú yêu gì
1: à sao vậy
0: Nga ra mi ti nyim do ma tu la bi ba. Ra nye sep ku mi du we.
1: Acha wula. Ma chi ran chi chen tu tu. Di xin tong sam zi ma ri.
0: Nga nye nyim do ge ki ra chen tu tu.
1: Acha wula. Ma yi xin na da. Nye xin tong da da che xo. Nye me zi ya hu chi yi.
0: Ra la ku lu.
1: Acha wula.
0: La ku lu. La ku lu che. La ku lu. Ra la la. Ho
2: cho. Am la. Nye xu ba ma se ya ka ri na.
0: 那看看今年对没多，
3: 其他个个你了，刚过的这趟也不就这些嘛，上，一年年那结束，心头没事，就不要么吃个瘾。你给是打酱麻的，你让你谢我，今年你们到店里用麻的，卡里那么了，我要不要去把公公的回？你让你谢我，三么子了，干肉泡的用麻的，让你自己的给买有奶，你的打店用麻的，安得啦，三面的。
0: 岁岁干着破事，心痛，看人家泡沫冲出是大滴的，说女工是呗。看他去得钱呢，今年不到得钱没有。阿姆拉，我他去啥？我每次得利用那大滴皮，你是忘了看人家没对事了呢？没对事嘛那年，你要那大开车行不是？你用嘛的是用嘛的？然俺们上俺们到老早，老早。阿姆拉，
1: 底下，刚跟他相处很难为的，俺那罗，心痛的这么那罗，要多贵？
0: 安娜拉，过年片酬干不月不都过么多个？去让给么多么许呢？过年你可真大呀可真？片酬干不？嗯，片酬干不？勇啊，片酬干不？不是，天天让给看嘛这边呢？你得洗掉。 아니 아니 샘렘다 샘렘다 채
2: 암라 디저만난다 톨렘다 욤두괴 욤두괴
0: 리연나 랑게 갑치 세미디 찌찌저리 무랑게 랄 갑치엘로 무구치브리 랑게 디저체 라터르베
1: 아차라 지도세야디 펀주님이 거지 나 리연난게 미스데 찌찌저는 갑치 뉴메 니에 갑치스디 신통지
0: 증마리
2: 암라 디저만난다 욤두괴 니에 쇼티초
0: 让个学的。

0: 저 멍시 주위를 같이 가져와.
1: 믿으시.
0: 녀자샤.
1: 수마사샤.
2: 왜? 샤템도 기지가지가. 고셔 감상 그냥 차로 가르고도.
1: 수고스고.
2: 수고 근데 거래.

0: 가가되다. 장 템도 계제 같이 가. 장 고고 수수디제 리어 난다. 용아자. 네 보면 네 허 대배 급다 뒤제 차세 봤을 리지 유베. 초키시다. 초키시다. 제 초키시다. 키시다. 제 가가되다.
1: 然后那里要拿大家子给你一遍。阿拉给我打，给我打钱，你也不没毛病，马虎打破，打，给我打，他的人给把住。阿姆拉，让他给我打，划住啊！
0: 心头软，这家业绩真难，你有事别，看来你阿不拉是的。俺阿妈是马背肉，俺家俺妈是的。咱胖的这家子啊，给我弄俩新的，给我吃的。妹妹啦，给我配的。不许，我拿新件要剃度的，给我弄个那个皮的。
1: 绿的，
0: 给我拿绿的鞋，我拿给我们家那住去。
1: 走。
0: 让给随便，婆婆也给我进队的。

0: 야.
1: 야지.
0: 여난. 갈래 커도 왜?
1: 어제 도스 녀병비.
0: 뉴스는 미지를 갑치도 갈래 커도 했어요. 뉴스는 갈래 싫어도 학바도 수술 갑에 미디 미신 달 갑신도 문에 나주랑시샤 마르베
1: 디레스리 상계리 구체바 이치 대부유나 디 나르주시 마치 상계 용야 매바 신신도 더더 헤린 뒤 매비기나 지구드 신에 나르주시
0: 아니 디세요 마지 내게 된다 시에도
1: 용아 좀 드셔도
0: 리시 속보다 왜냐면 레시아디 장게 싱그 유끼리 장바라 디샤 총리 영모 총장 투지시라도 캐시사 매냐면 레시니 하지 마라 비노 아니 바라 공간다 신다게 비리 급디디 리시 속보 민두고 시리
1: 어지 양아야 말베 저거 상보치 있네 마다 저거 가려
0: 시베 개요 말베 캐시리시 속면은 차고 지도인데 용시글래 다도 고급지 요리 빙아 다니는 지 쳐오지 이제 재미있는 리시 속고 간에 드니 주의 도우지라 차고 지도인데 로그 차 도우지
1: 장게 세약 중대 이르베
0: 年娘妈不打看见别管能让你说听语

0: 오늘 한경아 규주당의 고각지에 만데
1: 나게 냠마부차 삼야디 그 뒤에 있네 뽑터 선상지 나게 가다 총집요리 이내 심치라 총집지 지동 토구마지
0: 나 양촌지바 양예 7点 타기지바 이제전에 6마리베
1: 나게 노스 나타다 리스 소포 고야미도라 타나 차르구 지트에 고야미도 이내 流行通告语

0: 아마 랑 그럴리 나랑 가로이네 나는 염 때문에 보이다
1: 랑 카티 제 망라 네다 신이 주드게
0: 라고견 가비브다 시시단 집이 얼스워지 랑가 나다 크랍슈두 대신 나 가르가 좀 메죠
1: 랑도 더신 네 통화가 나 마유 小 이치
0: 네 셈 마요 셈 마요 오 혹시 네 가로 나 디제 임지 차섭서라시도아
1: 수랑 가로레 지마이 갈람토라 나랑 가로레스 몰러로 뭐 치기도아
0: 왜 네랑 제차 집디 티샤 네 가마 말림지 같이가
1: 탭도라 이너 나 치가 같이 가바 레마레 나레 되버리 더다 하루 요 교수다
0: 워리 그세랑 안 주사가나 윤디 응지살 갑치기도 됐다 네 다리 친한 공조 능지 약수 수다 레비 됐다 최다다시야 장가신마지 응치사디 최다다고시 정문창은 뭐지그시 사보세나 좋아다다디 마시 녀제나 단다센다다시야 돈도주주시그시야나 심부켜내요 마지 야 좋아시디다 그치 텀디에 가도 로레서 손나 대신불배 야 좋아시디다 심부시어리 심부두에
1: 심부두
0: 랑툰도 가르산지도 냥아주 마실 수에다도
1: 아세 대니데 저지 삼지고에
0: 아무 땡기랑가 세대 모두 나 시세견 담았죠

0: 장님이렇게친구다다리
1: 로마시다소원뉴욕시이자스
0: 아주도시먹어아미안보여요이
2: 봐봐
0: 루
1: 자지쇼다진소금이보여시아
0: 아이고루루오지아이고

0: 내 카우스스 랑감라다 카체제 아님도 대고 체우리
1: 나 겨버케니 김도 대조사모 지리 도승비 자레지 부시 니치도 망고 틴제치 더돌리도 다그랍치시 르베나 신예 더시
0: 오네 모초그라지 너부 너부 가봐줘 아 이다 여보세요

0: 다니 녀도. 응. 응. 나치 강부대 녀 좀 말 봐. 당기 녀 대비. 치 강부대 주의를 못 해면 접사. 배도 탈러시야. 응. 나 강부 속부터 내가 녀 좀 말 봐. 제 말해.
1: 전 녀 봐 친구.
0: 예, 예 말해 말해 말해. 녀들의 생매. 예, 예, 예. 나 영화 영화 영화. 말하는 시기. 나 다 가는 시. 녀 비교 시켜. 강부 사버렸다. 지금 누구야? 어, 뭔데 쟤는 얘?
1: 자기, 자기 옷 그다. 야, 진짜 욕도 살아. 옷도.
0: 어디?

0: 아, 근데 당 안주 터상 지도 피제 서울과 등대 전두근 당 아마야 륜중 지구하라. 륜중 안주 배차시는 륜중 세 타녀고라. 안 안주 배매인 순 밴딩 규시세 다친나베 거유나메나 단다도고라 로직동 숨게 지치어래. 디 나는고라 륜중 타녀고라 요아래. 점불링고라 가르스고라 세서는 개바 처음에 아니 미익 최소화세도 구주나는 연구유사. 최장 안주 구조 지역에 계속 시나래. 최장 구조 접수는 가르치 그랬었으나 차 구조 이하 도로와 차 구조 이하 친수는 미소군 한기 아니 동안 누적 차장이야 주제에 뒤 차. 재산 계란기 차 구조 이하 친수는 다 가르치 그래 동안 누적이야 칼라를 우야. 재산 계란기 구조 뭐냐 아니 차의 구조 접 모두 대수는 동안 누적 도와서. 대도도 닝래야 주말은 닝 누번 냠거리 아니 침벌이야 아니 참말은 침벌 누번 냠죠. 그래 말해 재산 뒤인 고조 뒤에 하장기 개 침부시라리. 늘으리샤.
1: 나스기라. 다 지단기 류중대 차샴다 망부 싶지르와. 다 이내게라 미치기 니미치나라 류중 그제체나 양체단 심부유나 기라 갈롭치나로.
0: 나스. 다 들 류중 들사 망부 싶지르 문나 잡배르바 안 카지 그문나 쇼쇼체르바 카지기 에는 문나 마트 버튼드 마고야 차장 안주 륜중 그제야 그 퇴주 약쇼 땅 안주 안주 그 페메기 에니 조단시에서나 디스그레 류제제야 그 카피 유나메나디 아니 배경 그 나자리에서 다 배경 그 나자스리 그 고릉신 가로 똑첨부 작바 똑첨부 든드리 그 조단 터상디 배경 릉신 든드리 미디 에니 배경순대 도스대다 만족이 빼셔도 생기는 시 top 전부 들으서 봐. 근데 저거 왔다 배경. 근데 인도 딜이야 배경이라 조자 조사 댄서. 배경은 낮아서 해야 돼. 나 조자 댄서. 하고 싶어. 나 딘주가는 배경에 조자 댄서는 배경이 낮아서 해야 돼. 그도 너 그래. 니만 찍을 있나? 배경이 가래. 지도 쇠다 나도 댄서. 니만 찍을 있나? 아니. 디 나도 디다. 아니 쇠들 등도 와. 나도. 아니 쇠. 이 등두가네 다디 마당바 제래 터랑 약쇼 가래서서 다 조여자체 다 류제제 제장 아주지 직 직디 간세스는 아니 답에 샤샤서 아주 초조 안주 대중이서는 아주 시두가네 아니 주변에 죽직 봐 근데 중이 근데 아주 건셔 봐 아니 공모 인수는 계란배 샤샤서는 초조 주변에 중이 버루데 봐 근데 순데 아니 다제 니만 찍을 택만 찍제서는 약쇼 아주 약쇼팅아도 하고 소나 나도 배경 당에 터주더라. 다 진짜 인도가는 류제들이야 가르쳤었나. 다 한데 배배 조상 채었나. 아니 니만 지금 팀은 니수네 조고 알아. 배경디 아니 가르 나도 다 공등고 알아. 나도 다 오수 디니니 쓰고 알아. 다 이내 가르쳤었나. 아니 가지 공무 미소수야 참못 들이다. 배때 있는 취도 받는 시 많다. 소소리야 참못 다워. 가지 배차시아수나 쇼베 나도 데 르제티도 소보 때부터 님이고 다 이내 가래 내가 돈이 된 나도 근데 저래 내가 지게 지게를 제 아마라 안 광다추 난로지 제 뒤에 되주시도 와 그 되주디 소수 담이야르샤 다 지단 채수는 나도 매버 인수는 약과 매버 그 미게 되주인 르제티수나 가래 마가츠 그래 약과 인수는 디스 가래 거주 계래 한세스 배견내라 조자 조사디스 이내 조자 제사디네 보부치 디스 트루스 안 조자 조세스 루 투베 전달 조와스 자세스 제베 전달 다 루 투바스 디 갈레 디스 카브와 딘르치 고와 다 한당 안 조급해 차시아스 조자

0: ambe tsed kaba che gres sun ani mingwin tsam cha jolam chos so bung na ma che zhe ji le ya ani ku jo jeb tu sun na ta di jolam chot ke bre es war ina ya mi re re ji cha ne tin re de mi re re lo lo ya ta lung mi se ba ge ba lung mi se re ta ngan zu ge pe cha cha sun na ani gen go ri ta lu ze shob ji ze ke ya ma re di ina min ji sab sa na hom ba ge hom ba 콤바디에 깔레 마카즈 빼차샤스 디네바 페스노 디즈 뻬모다딘르 마나즈레 양 예수께 양클리르페 디케친브레 양 드로다 마드 드로스노 카르치그레 아니 뻬모기 딜이야 지제디 딱다 마데체 뻬모 나용 그래 카리네 마나군이 샤이디 케체슈르다 나 사소는 테아트라브라 하고 숨아 디케체슈르 디네는 칸세스노 땅 안쪽에 빼차샤스노 류제디 제 윤두가네 카르치와레 땅 안쪽에 빼차샤스노 류제제 류제디 gyun kyun yed kyechim bishirar. Nganzu kaansin na gyun pimey na shiasin daadu gyun sin yed shishar. Chetan kaajik disikdo nga luze gabiye suy lopso rish gyabi na nima nisum jib bet di kharso vore
1: luze shibu
0: chik shibu chze jay ugra che di resne sukdo nima nisum jib ne yebra di maare daadu hako suwa mezi kora kyuyari. Chetan nganzu ki kumshi sangbu jaya di 키란 대단히 자와지리 생고도
2: 아 달로로 트릭트리지 레슨 아니 니티 에 나라 중대 선바디 신고 인대 선바 신뢰다 딘테바리 강테바 미신 고가다 직야마지 야제마 법지 제아망고르지 제트바 참자르지다 지기 강다 트론트베블루지 카사칼레 토야라 가버르지 제 젠트데스다 지기 진제 니몰레 제다 콤바트바 chi tiba ni sum tinte sunta kunte tinte kegu yubta tanda kengwa tena namba ye tibs pe tsugi samla tibsi tata tibsi shibu tinte pigi meyubta ala tibsi chechi rechi ta ti masin sa kompe sunta ta tinte mashi ta ti ni sum tinte tsele kebe tinte pe wina ten yang shigu la pe ge ma tsub tinte she tibsa na samla bula tini kebe sunta chechi nyama tibsi ta ching tiga maran chi mina nga tatsi kompa tinte kyab tsugri a nga tila troya yore samsa sunta tinte yungi ila tini ta lenche zangwe ala nusi sose shibta tenzo le ka inji toa nian tibsi ta sigi sigi na che ne amchila kunzi tibsi sumba tenzo ye tibsi ya sengi sengi tibsi ta nana yagri ji tu le
1: ta nga tsu nam yungi tsoya chuli ya cha shayam na ka ji ge ta kompa kyo kyab je chi na aya sukpo pen do yo re sigi yang ka ji ge ni kompa shibji kemne rang bemyo tsik ju zo gri beti jo ma gengo che du zima ani beti bemyo tsik ju zo na kompa khur kyab tuu ma re sigi doa yang ka ji ge ni ta genzi mang zi ya zwa na yago yo re sigi yang ka ji ge ni genzi mang bu zwa na ya bemyo nu gri sigi doa ta tak jom kemne mang bu du din che gang ya gela le gong jia zi chi kar yun na jik nyam jo shi na
0: ta na ngan zu din che re xia di mi su su ki nye tang de je 这些 jiwe 啊 rishya. Di nao xia da, di zhi xia jie yo ma
1: rishya.
0: Karra se su na, ke si mi top chenpo shibu jin yin su na, gomba shuk chenpo deo je chen su, dia su dia nganzu mora da cha ri. Mora anda pe cha xia su na, di yu ki eni sa oe togo na la, sa shibu jin luk che, che shi kia su, kor du yu ruwa. Xia zang kia rang sokbu di shuk chenpo ra, ani mora di gyok zaya de, kari rogu duwa. Jigba ji kia ra mi ye. Kia rang sokbu di jikambu ra ji yu yu cha san, yang zi chen, chi na jigbu har da. Di mi na, 강부디 미콜로 봐.
1: 야제
0: 다 거티 그래. 네슈. 세상 안주 그 삼당이 두거네. 단다 게임자 야자 마자 된저 조 멤버 체제. 공부 조고 되베도. 공부 아니 대보 체제 피베디 개침부를 샤선 것도. 뒤지도가네. 아니 간성 공부 대업도 두거네. 빼차샤선은 공부 들이에 아니 나 공부 아니 치직 겹이 팀 멤버 체. 계란 겹 용거 봐. 미소소 롤었다. 나도 디나 미카제도 미상나 돈 롤어도 돼. 세상 미상마 동직 소선 유마 봐. 세상 안 저기 아니 고마 됐다 이네 류제 제단 창말이야. 직교수야 말해. 하고서 세상 계란 고마 빼 주두가네. 그뒤 빼차샤선 고마 취직 빼제 빼면 너가 유나 계란 고동전에 샤오. 되게 해주시리. 네가 나시 양카지 네 동전에 강번 나는 거 유나. 양 직동전 샤. 만하고는 샤. 부죠죠. 하고서 뒤게 주시라라. 나 되게 나신 배기 단다 배차샤던 제 남바 인수는 이놈 이제 루제 제가 칠로를 개 조금은 도와. 정세 내가 망고 알던 게 쉬우네. 내가 또 루제 인수는 좀 짓다. ngondri dagar hari. Pecha shiaso ngazu ngama yinsu na tongsiv ka da, ane ndrokpa la ya, nazi miksi chenpo tinda shivuyo marta. Re mara, ko kujo jan jeb deyo rba. Re mara. Tanda ngazu lujung che se, zo kaba shegu warisi na, tongsiv da drokpa shegu wa mara. Tongki nangi, legung nang zho ya, nima dagpa gubje gan deyo rba. Da ko kujo ji maja na, yungu wa mara. 세상 정습도 이놈인지 알 루제자가 저거 실을 찍내는 저거 말해 하고 숨아 뒤 이놈인지 두시디 세부고도 답에 사사서는 안 가서 구조 먼저 제제 넉주 가인스는 당 가서 배사서 넉주기 나니 있는 샤죠 생각스 소아 종수데 아니 디두가네 디주도 나 소아 종의 양금 어디스 데브 콘조 소아 주제야 보아래 안 콘조 칼라 식지 첨부 당세 구조 제메 창말이야 차 가면 나서 나대요 그냥 되다 제가 구조 집에 계신 분. 당한 아주 시가지 이내에 다뜨거나 하람 추추 견절에 차 가면 싶어요 말. 가르라고 신뢰 고마죠. 고마죠도 차 구조죠. 하고 소마. 제가 안쪽에 두시세도 계신 분. 배차시아서 안쪽에 칼라스 위에 오게 칼라딩아 밀 능밀에 칼라스 편바. 내 속불에 편바. 근데 두시 지키수는 깔래요 말 봐. 이건 안심배 신뢰 친구가 신결 내가 지도간 언제 정례체는 다지가 샤문이라리 신거대 야구 체그로 봐. 네가 나심에 키라리야 정다지 티그로 봐. 최소한 니인도 녜체는 봉세다. 아니 즉 신조 니익스로 봐. 딜이야 칭아 류제제가 싫어 조금도. 백구육난 참을 류제.
1: 최상로 류제 유지리 봐.
0: 딥 키라기 도시디 심체 신샤네야. 대마도 양 키라기 종제나로 차로 조로 봐. 안 키란 방들이.
1: 네.
0: 과지지다. 독진 나도.
3: 어, 나게.
0: 고유국도.
3: 고유국하게.
0: 다 소소 뒤 당분 나야 나진 가르쳐서.
3: 어, 멀당 전나죠.
0: 멀당. 되게 내가 멀당 거 봐. 멀당 문유도 비 봐. 되지.
3: 멀지. 땅산도 뱉은 인적고 땅도게. 전화기 해야지.
0: 아, 되게 잘하게 오르 봐.
3: 어.
0: 왔다 뒤 맞이 맞아. 세상 라한테 진짜 멀당 땅 차백. 라순데인데 배 멀당 땅 차백. 니수 매제 버치지. 버루 양디에 태 차버다.
3: 그치.
0: 하고 소. 다 제단 다 지도나 되게 쉬워. 장순대 되는 시진 된다. 아니 잘라 게 도주강다 됐는데 제 15등 걸 봐. 이 이놈 문제 아니 소소 대단해야 삼당. 다 뒤한테 징변 나서 참아 뒤 들을 되는 것도 시진. 다 뒤면 제배 다 가지냐. 즉 구조적 소소선 데이터 보러 봐. 양 구조 데이터 제 보면 좋아라 침벌라 속과 아니 디근 안심 백기 개바 추벌라 속과 된다기 내 좀 마음 보인 것도 세상 안주 되게 있는 문제 결합수 못했다는 정도 근데 전에 잘 안 붙여도 이 하장 그 개정 못해도 와.
1: 처음에 캔세링 아주 편중이 다 두시 여와 세부에 배 사지지로 와. 아니 딱 개라 년마 있는 아주 제동 박스에 채우려 쓰기. 다 단대 있는 선이 간도다 통이 간도 경계 와. 다 진짜 개라 개 드린 아주 레전드 규치 두시 당 세주 니기 와리아야 저와 가르미 가르치나로.
0: 치직된 강의 포주되다 낭주기 심지기 미기 속었디 아니 두어 잘 좋아. 배차샤서는 실어야 찍을려 버려 봐. 낭주 속은 날에 찌개 남부들로 구하. 하고 숨아. 아니 칠이야 야글럽도 날에 야글럽 구하. 하고 숨아. 아니 칠이야 똥글럽도 날에 똥글럽 구하. 좀전 가래. 군글럽도 겨우도 와. 속글럽도 찍어도 와. 뒤 치직된 찍어버려 봐. 뒤가 낭심배 찍된 그 출당되다 미속부대 찍어. 제장 안주 대단히 야구 차고 주는 등기 세주 좀 메인백이 투시 포주 때제 클래스에 주름 제대. 왜 차시하시면 안주기 아니 야가 단대 대주들 어 매주 송급 제대. 뒤로 주 쉬부터는 주도 그 말와. 제장 클래스 주 대부 제대 매주 송급 제대. 제장 투시 그 주도 그 대주기 결혼의 시작 제목도 와. 왜 말해? 아니 대주기 결혼 신도 제목도 와 단대 대주. 단대 신도 어디 참아 미 소유제 맨 겹제 제결을 봐. 단대 대주려야 별랑 신도 요 말 봐. 만주 컴퓨터 거주려 동거 봐.
1: 시.
0: 제 말에 제장 만주 단대 가래서 대주 딱딱 멀리베 칼라 망고지 만주를 와. 뒤 지도가 아니 신의 나스게 와. 하고 숨어. 제장에 드스기 차감스 직시도 야고 싶으니 니 지도가 뒤 골라져야 지르샤. 제 말에 제장 만주 뒤인도가는 대주다 뒤제 칼라 줘야 돼. 개침 부시라래. 만주 배차시아서는 만주기 아니 야게 투수를 가려야 해. 롱버소소 땅 안주 드린 배차 야게 띠띠 소스는 롱버소소 러러봐. 딱다야 말해. 무슨 야가 라는 가르기 그래. 띠추는 최수리. 소가 라는 야 롱부 딜이야 가르 용그래 디 약슈르 아니

0: 明儿，前儿不跑北京去，让爷爷去忙活。小金也不索性预备谈，只有在归去学过去，四个里头活他做不行预备事。
1: 现在交通难，就是人怕了。江淮他江南，华人去旅途，前儿不跑北京去了去嘛他。河南去啥子忙活了？俺是去看到人心去，推荐了他，住家了跑预备事。现在交通人的广目，周口创业，前龙区委区长开学难，有的面干吉他，卡路为老着急，去路比较近。肉就明年几只所当年年个车别忙做电价亏脱捏不起不是明年怕了年个车别忙做是不就我就年个成本电价亏脱捏不起什么事即在中年人给国母平顶山创业的强总譬如区域区长开始我他有这个忙做捏动他电价亏脱捏不起不是即在就是人给肉就明年区长干心也不是萨尔古比约瑟内秋拉卡学斯塔帕达米松杰萨的言行列德们去加格纳热加瓦塔提内阿尔达姆路内秋拉卡行约不是淮河区域沿岸区上营区务若你当资助率秋洛谈不退嘛他即在就是您安徽阜阳接受创业的托秋洛给两个车速约别淮河区域区别委员联干秋季聚集上营区域接受设计给秋洛年的人不松巴拉巴拉约不是有这个古宋明的规制前的秋让给直接了脸皮的所前的去年去了土国的内部前行有把事淮河秋九个月起上营秋月内去他江路秋月秋让给年纪内去了命令区别比记载九十年雪莲内去滚动蓝水组的列顿操纵河南托学过 KCK 列顿铁组织切把了阿东切有把事记载九十年第一个内去运动兄弟看他车间有些土壤不一河南周口塔徐昌所司规企六千年岁的命令第一个主力塔温所车所巨塔念托中央企企用温所车松塔这把事努水部塔车间有些土壤不一中央企人穷六千肉就蒙云的国老车解冻塔当年河南塔湖北安徽界新建松企出了六千塔四系六千车间有些企肉就列顿铁加标这把事中央农民理工科技在九十年，我的党我的心了。现在九个人，克隆城木模特罗聚托定居一马塔，浙江科余下的聚塔，福建成聚所所，恰把千把破聚一马事。现在九几年的华东塔、华南托，恰把洋洋破聚塔，七秀铁藏科千把没把事。控制铁路科四九三八六道的前来，大瓦基科尔村凭借千把团约金，借用科三家忙别控制铁路日修车在他，加铁路在一个盘轮千把穿越不他，中国创造家整个就不穿越。李瑞金的对面在今年来说，查到的铁路两个年瓦他，成用天线的错，控制铁路科其实忙他这个六道的千把团队的，期间给预告了软件拖累及，确定停机。多久前在控制铁路和增益得利人手前的贡献的图个月别铁路推出通途修建前约不他陈牛铁路和从港的过了七年明显价值让色六个月不是杭州萧山街济南当托让对吹过的年人才没有了控制铁路和协助主个月别逐路年我了干嘛看下来过了个面今天对不了杭州南当的控制铁路人手他价值六岁一个推出不了得米拉帕的月不是广州也干过了七十五年的他，赶忙协助这个忙碌当的，如果我继续切当离职级别，大家的超前连续切入新约金。现在对面乡村广州干过控制铁路维修了，当下的超前追责，过了统计了几场新的，推送不来加几场啊，怕的月。四川去新疆看我了，陈牛铁路级别切入六大级约金，四川塔、重庆、云南、陕西接了，陈牛铁路去协助龙区协助重别接。干过坑中行列，控制铁路来过二十九个月。今天端午了，四川的控制铁路日修车子推送不来，得你参西爬的月。华南的用户如果了写给俺中国的用户给不赢，我这都不读别，让这忙不给不赢，给允许借中国的二把托用个赢写什么事？得第四句端午天，这句切与三把忙谈及地震特别热情，没人员空，借用些查到控制铁路从俺通马铁北京托做把它，北京给四川抗日日期控制铁路几段落坠设计卡通马铁呀，头几多历年的情况做把事。第六今的谈不来，对面怕了，北京干过来控制铁路日修车子推送不来，加之俺别救助车送进怕了它，铁路日修车桥被从早给用不过了通就就拉新月。今日南当干部履行了处党委处长宣布，梁文义巩固他最终所军区从所配别，拉到卡巴的他年纪所艰难的岁别，曾经吞进了期间给余国的村，搞不清明几个都接送不是。 계급 낭사주기 용자 제비에 정시 30톤에 원바라 신의 란예기의 제리 승급 제바라 총재 원세 퇴부터 여바시 다바라 란예토 뒤제 법도 그 책동 갸타시주 땡게 제생비에 제리 승급기에 뜻이 세련 자제 균제 매바라 퇴고상도 신 여바시 갸르무 순아타 차왕 칸도스와 계급기에 손의 승급 제리 줄고 망토 신 여바시 니론생으로 란예기에 딩가 공영기의 장보를 뒤에 니동 중립의 고장 칙동리의 고장 니동아 빙급 중행의 바람망도 심하다. 조목 공영기의 고장 뒤에 니동 접시류의 고장 압빙급 중의 초기 초주의 매 바람망도 진신 마저 장도기의 고장 칙동 하신 유바시 더십 세련치의 규 뒤로 군주 칙행기의 초지의 갸타 초주의 등심하다. 장보로 칙초기의 숨주 손이 차 시승바 뒤에 니동 주주류의 군주 초지의 고장 칙 니지 니접시 차 숨타 도루인 갸증급 중압기의 차 구리 바람에 바시 타바라 란제 토 군주 책임기 추자라 뒤직도 더십 체련 제배 창보로 망슈 이버시
0: 신의 개배 최주피 님니 점링 대공매 뉴스포 캔처 천수슈 위 님으시 헨고스 슌키 지체 주피 님 쇼토 대공매 뉴스포 캔처 천수슈 위 제고 니와타 헨고스 신진 리자이민키 이토 송세 능급 타파 루규 케미 림바타 대공매 뉴스포 캔키 민차라 도르균도 위 차취 무퇴비 신규 만춘이 바토 리비만키 진시기 대공모도 위 루규 셈르 덴보르니니 게지지 소탄 린토 시디링탕 탈비동구 시송부시 피르빙실 리비만키 대공매 뉴즈포켄키 능미타 망초즈조기 쿠메카지기 지체주피님 피르빙실 제대 리빈슝츠칸기둔토 모괴치비 치고비디 대공매 뉴즈포켄츠 갑랑치니 리빈게 망튼게 기동지치발 모괴치유부시 피르빙싱 모괴치고슈켄시키 점리망친이부죽디니 로게주케 진칭유야 대공매 뉴스포켄키 네튼티 타팔 탁주양타식 총미 리빈기 목초기 낭니삭비 겐신了这个月别 만츠 뉴스포켄츠 갑랑치니 리빈러 모괴타지도 지구인시 송부시 이른키 치퇴존진키 루치 모헤비르키 지츠족솜니 치퇴존진 모지타바이 탑추 카세 땡키 세유베 이른키 뜬베 차게 모추츠 괴련 차불로교 인시 쥐브시 이른 연절키 비베 생교난 괴발 이른네 뜬베 차게나 이른 타 너튜르 윤리 망튼 차취 비교 참조 지규마세 이른키 초토 가참조교 이른라 마이겜네 스베 총군 커섭 지규소 추유브시 어리게 송부잔 히그세시기 지체 조섭니 어리 먹본라 이렌케 초토 유진가 교도표유 지주유시 어리노 세보자 베센티이 티닌 사고베 진지 당린 슈급 어리 이렌케 벤조테 알 준용 메베 체탑 주교 인시 주유시 어리 년절케 지체 조섭니 어리 뷰르기 개체 롱장 대비외 선교나 어리 먹본 당 이렌 먹탑 집에 최 미미 넘추 십주생어 돌균 충유진 미미 넘추 티다 소외 진콩 지겜네 어리 경퀸 조라 통출 적송 포규지 퀘유비시 어린 연절키 지체 적송 니비외 생교르싱나 우이살 퀘토 낙동 체네 니 니경업 주친비 링킨 당진 남탕 추싱기 첩도 와싱전 당진 남탕 추싱 제보 경치 유비시
1: 예만 후사이 차제기 춘진 제비 사바 선주르 칸기 니주 비워싱나 후사이 차제기 디니 미미 능주 당데 소디 어럽 후주기 지전 서구도 여비 소디 어럽기 아멘 공시 도놈 소장 소르실의 제구 제여진 다딘기 제구 뒤에 소디 어럽기 예멘기 나공소 진주 제비 제주를 클랜 록치 이마시 민어라 소디 어럽 초원에 니제 디민기 랭 강양 게메버시 버즈 시슝기 지지 조섭님 벤츠로 저송기 팀지 라다르 제베 제유 고름 시송 어르 시슝기 버즈기 튼젤의 제베 고제기 제럽 사바라 모고체 유캬라 제베시 세라나 어르쇼 장베 제베 고제기 제럽 티 루타미 투마마시 랑시기 타 제베시 갸 인셰 쿠여베시 다오 코마라 어리 버즈기 튼제 카지라 고제 갸지니 쟁가 버즈 유캬라 제베시 티지에서 어리 라리아 진시기 녜저체도 주바라 카야데 버즈 추베 계급 타 세구라 고제 사바 갸지 주네 갸지 중니 상해 파라 뒤여버시 철업 라리안 슈르 왕키 지지조섬님 인지타 프랑스 이란디 스벤소소 라리아 차와체로 친여버시 프랑스 선주르 칸게 내주배워르시는 디니 유럽 세구기 미 통주르 직타 치솜동 앞에 학점라 최저의 摄氏度 숨주 송의 연기 넘시 되여버시 프랑스 세구 칸지기 최저의 摄氏度 시주 신이 상해 파라 파르 여버시 인지르의 딜루춘기 차와 체주기 니모 신도르 교여버시 지지조섬님 인지타 프랑스 크리시아소 계급기 낭세르 메슈르의 왕기 멍소 카지 카미짬 카미충여버시 인지 장람 년도 주기 지지조섬